0: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방면에 걸쳐서 예스라고 우리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 이것 하지 말라. 예. 이것 해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는 많은 측면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노라고 말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거절하고 그 시험을 뿌리치고 승리해야 됨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스함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고 일평생 좋지 않은 불명예가 다시 자신을 따라다니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이 문제들도 예스와 노 사이에 망설이다가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이 알면서도 어떤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어떤 명예와 권세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지위를 원해서 타협하고 양심을 속이고 예스라고 말함으로 굉장한 문제에 봉착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말함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좋은 것이 과연 누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고 어떤 각도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 앞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누군가 줄 때에 물질은 과연 좋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엄밀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노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누구가 사람의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볼 때는 다 용납되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의사,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다운 간증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지라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어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파라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호실장,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의 지위를 최고의 지휘자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하는 종들 가운데 제일 상전으로 책임자로 매니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잘생겼고 용모가 뛰어나서 그 아내가 아주 음심을 품고 요셉과 함께 눕자고 요청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이 요셉의 고백은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느냐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죄를 짓겠지만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연관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이든 그것을 떠나서 이 모든 연약한 허물들, 범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내와 함께 죄를 짓고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와 권세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를 본다면 요셉은 개인에게 노라고 표현했다면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임금을 향해서 노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15세 아주 연약 이 유약 청년기를 바로 앞둔 청소년 시기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빌론의 임금을 섬기기 위한 언어와 음식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배우면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길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히브리의 문화, 히브리의 신앙, 히브리의 언어 모든 것 다 삭제하고 바빌론식으로 길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자신들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았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삶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상전이었던 통치자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편하게 그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교육받고 잘 성장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한다면 어찌 보면 다니엘은 출세의 가도를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국가를 향해서 바빌론의 정부를 향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개인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속했던 그 당시의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노라고 말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나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나 우리 교회 공무원들이 계실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들, 교수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개인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해야 되겠고 때로는 사회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아니면 어찌 보면 한국의 정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에게 물질의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승진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노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양심 앞에, 내 신앙 앞에서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때 노라고 말하지 못했었던가? 자,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 속에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노와 예스 사이에서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용납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적인 기준, 원칙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내가 소락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과 원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직장과 어떤 환경에 처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서 헷갈려가지고 노할지 예스할지 막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노선들, 확신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의 타협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한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타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위해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내 신앙의 삶을 잘 정립해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원리와 원칙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노라고 말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거 수락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수락하고 마는 한쪽 눈은 감아버리고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그냥 제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원리 원칙은 알고 있지만 결국 육신의 정욕 때문에 타협하고 시험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 사탄이 다가와서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따서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과 타협하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는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1장 잠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십시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모종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일순간의 그 축복 달콤한 그 맛을 사랑해서 결국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과 저런 유혹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절대적으로 예배 우선순위로 늘 매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전을 보급받고 일주일 동안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희들 주보에 이번 주간에 읽는 그 성경 구절들 범위를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늘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집에 들어가셔서 아침마다 펴서 읽으시고 못 읽으셨으면 또 다 읽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다니엘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짝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을 짝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짝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때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의 조건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절될까 두려워서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직장의 상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여태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신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것이 결국 그 요구나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차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난 일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요구, 제안,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1순위 관계,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적인 관계다. 이 관계는 최고로 가까워야 하고 최고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말씀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들의 요구, 그들이 제안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거나 직장 가면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면 술 권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뇌물을 줄 때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데 이거 거절하면 나는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고 관계도 끝이고 거래도 끝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노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타협을 무찌르고 노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나는 노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유혹과 시험은 출처가 어디냐?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포장 속에는 굉장한 폭탄과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는 과연 이 사람의 의도가 뭔가, 출처가 무엇인가,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진단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씀에 입각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혹, 그 선물, 어떤 좋게 보이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승진과 관계된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유익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연봉과 관계된 것일지라도 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노라고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펴 있으시니까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348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테스트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템테이션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지 않는,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 어떤 이성적인 유혹의 시험, 물질적인 시험, 타협의 시험, 부정한 모든 모양으로 위장된 그 시험들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분별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사탄에게 온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는 단호하게 경상하고 깨어있고 거절하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대중이 있는 곳으로, 밝은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 어둡고 개인적인 장소를 벗어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성적인 범죄의 유혹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요셉은 달아났어요. 옷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둘이만 있지 않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주는 시험인가 배후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노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노라고 거절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 일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불명예를 나에게 입힐 것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내게 입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당할 때에 지금 이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은 일평생 수치와 불명예와 후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습니다. 물질적인 이득, 아름다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그러나 잠시 잠깐뿐이면 후회하고 일평생의 그 수치와 불명예가 내 인생에, 내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뒤따라다니는 불명예가 일평생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시험과 이 범죄의 순간들은 잠시 잠깐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를 허물고 일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들도 이성적인 간음의 죄를 빠져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일평생 그 수치가 따라다닙니다. 아무개아무개는 간음한 사람이다. 후회합니다. 번복할 수가 없죠. 일순간에 찾아온 그 달콤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의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뇌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뇌물, 부정, 일순간에 그 유혹,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발각되고 감옥에 가고 일평생 불명예스럽게 일생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은 단 짧은 순간에 달콤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는 것처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부끄럽게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일평생 이 수치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남성 여러분들, 아내 되신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직장과 위치와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불화살을 날리고 있고 굶주린 사자처럼 연약한 사람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과 범죄와 이 시험 앞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달콤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평생 나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수치감 속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린 결코 일순간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노라고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태평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 겁니다. 이태평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실 때 병성도로 다니셨고 그리고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 이태평 목사님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수도권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친교회 참석했다가 목사님 몇몇 분들과 함께 이태평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평 목사님이 지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로교통공단에 일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차 회사에 나가서 도로교통에 그 맞는 국가가 정한 법대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전수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쉴 때 쉬고 있는지 무리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아는지 조사를 가게 되면 이 사장들이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잘 봐달라고 찔러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백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거 주시면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나 이거 주시면 내가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봉투를 내밀다가 다시 망설이고 멈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집에 가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에 두둑한 봉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좌를 통해서 다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 있는 사장들이 야 이런 분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 내가 처음 만나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들 점수를 잘 줘가지고 그분 개인 택시 좀 나오게 해주시오. 청탁을 의뢰하고 이 회사에 점수를 잘 줘가지고 서울시청에서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봉투를 엄청 준다는 거예요. 네, 이태평 목사님이 다 거절하고 신앙 양심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뇌물 다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공무를 집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태평 목사님 아들이 장남이 이시원 형제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시원스쿨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굉장히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모든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들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TV에 광고 나는 거 아시죠? 광고 한 사람당 3억씩 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자, 이 태평 목사님께서 그 조금의 월급 받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옆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들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의도에도 빌딩 샀고요. 최근에 강남에도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반포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겼는데 강남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강남에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남 땅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한 평에 1억이에요. 거기에 근데 지금 8, 90평 땅 사가지고 건물 올렸습니다. 거기에 예배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성서 침례교도 강남에 예배당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노라고 말할 때 노하고 깨끗하게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할 때 노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꺼리낄 것 없고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 머리 숙이고 숨을 필요 없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발 뻗고 자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당할 때쯤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탁하고 저런 부탁하고 이런 거 싸들고 와서 이거 받으라고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받아버렸습니다. 어느새 벌써 입금되어버렸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당할 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쯤, 유혹 당할 때쯤 굉장히 곤란할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두셨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 저러한 시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양심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상 노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명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믿어주게 될 것이고 신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 저놈은 늘 뇌물 받아먹은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한 푼 10만 원 한 장, 100만 원 한 장 한 장 받지 않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임금이 인정하는 최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작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쌓이고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게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예스와 노 사이에 회색지대는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하시면서 예스면 예스, 노면은 노,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내가 속한 환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받는 유혹이 있고 가정주부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건 간에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호하게 노라고 즉각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은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원한 해답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쇠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2: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창세기 45장 8절로 15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인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을 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째 잘되고 둘째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주었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부모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늙으신 아버지가 손을 떨면서 식사를 하다가 자꾸 음식을 흘리시니까 주방 한편에

0: 조그만 상을 따로 만들어서 잡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들고 잡수시려 하니까 혼자서 그게 됩니까? 자꾸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민망스러워서 뭐 안 깨지는 그릇이 없나 하고 주방을 돌아보니까 주방 옆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밥을 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늙으신 아버지는 주방 옆에 조그만 상에 혼자 앉아서 고양이 밥그릇에 식사를 하시는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 네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 아들 네 아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손주인 어린 아들, 다섯 살 한 아들이 뭐 나무 목친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는 칼로 가운데를 푹푹 이렇게 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나무 그릇 만듭니다. 나무 그릇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빠 나중에 늙으면 할아버지처럼 여기 밥을 담아드리려고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명심보감에 보면 효순환생 효순자, 오욕환생 오욕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사람이 불효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고요. 교회도 부모가 진심으로 충성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또한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들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어찌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예,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효도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부모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 오늘 2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채 애굽의 종으로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요셉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복수하고자 하거나 혹은 자신을 그렇게 버려둔 채로 찾지도 않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기를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왜 요셉이 이와 같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와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다 내려오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랑이 조금도 잊혀지지 않았고 늘 그리웠다 할 수 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각 나라 민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입하러 올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구나. 정말로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가 온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는 형제들을 다시 만난 기쁨보다는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기쁨이,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대와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그 아버지를 모셔와 효도를 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이 효도를 하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사랑과 귀한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그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밧다마람 외산촌 나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고 소원 기도를 했던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한 토막의 순간들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을 살면서 그가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나 어려운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떠날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의자들을 건넜는데 그러나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신앙생활을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며 자랐던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이 그 험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생활에서 그가 그렇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도 아버지와 같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러므로 또한 그의 범사가 형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의 주인 남이, 다른 사람이,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 그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며 그를 집사로 세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종이 되어 낯선 곳에 팔려온 의지할 것이 없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부친처럼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내는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같은 일이 평범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만나게 된 축복의 기회나 그 기회를 통해 그가 얻은 축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뭐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내 자랑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걸음걸음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또 명예 또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효도를 하고자 하고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그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멀리 계신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어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랬어요. 가서 아들 자랑 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가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려는 이유도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발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요? 저도 벌써 부모를 떠나서 미국에 온 지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89년도 미국에 왔는데 내년도면 이제 30년이죠. 지금 30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면 언제나 기쁜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실질적인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가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희 부친께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임원준 씨 들어갔다가 치료받으시고 마지막 날 그 병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러더니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볍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그 소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이고 사실 그것이 효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예, 우리가 부모를 물질로 섬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자식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아버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와 가장 좋은 곳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효도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것. 부모와 함께하여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지체 말고 내려오사라고 했고요. 10절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또 가축과 소유가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 머물며 요셉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멀리서 기쁜 소식을 보내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멀리서 좋은 소식만 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효도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얻고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될수록 더 자신의 것들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이에 그는 지금 그의 부모 형제들을 전부 다 자신이 거하는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부모를 책임지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그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었고 그의 신앙이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삶의 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요셉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효를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효는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평범한 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는 저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전화를 드리지만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자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혹은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이죠. 그런데 22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셉도 외로웠겠지만 베냐민도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친형이 살아서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아이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고 했는데요.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던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전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줬을까요? 역시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을 잘 모신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우애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은 진정 그의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시기하고 칭호하고 복수심에 불탈 만한 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요셉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실질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진정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혹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택하신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Everything.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징벌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오래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우리가 근심에 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과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뭐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긴 경기를 다시 재방송 틀어서 볼 때는요, 뭐 처음에 지더라도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기는 거 보니까요,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까요 그거를요.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는 그의 원수와 같은 형제들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모든 이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통한 열두 지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의 행사로 초등학생들에게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한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암송 연습을 하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럼 공격은 뭐건 공경은 뭐예요?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해? 거짓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효자가 있어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불효자가 그 임금님의 상이 탐나갖고는, 하루는 임금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 불효자가 어머니를 갑자기 등에 업고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임금님 앞에 말합니다. 임금님, 이 사람 절대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 타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이 놀라운 명언을 했습니다. 효도란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그러므로 상을 내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효도는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순종.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효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모를 향한 복수심이나 좋지 않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혹 여러분이나 누가 될지라도 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 없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효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윤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연 41번째 유계준 장로의 춘원 이광수가 주필이 돼서 창관한 독립신문에 관한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로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다.
1: 그래. 그럼 산종현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을 통해서 신문을 비밀리에 보급하시겠다는 것이군요.
2: 예, 기르티요. 고교에는 고조고 우리 안사람도 들어있습니다.
1: 그래요. 허나 안여자들이 하는 일이라 안전은 좀...
2: 사내들이 한다고 일본에 안 걸리겠습니까? 차라리 저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허를 찌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입니다. 외놈들이래 우리 교회 아녀자들이 그런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길은 허를 찌르자는 거입니다.
1: 그건 그렇습니다. 독립군이라 하면 다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교회 아녀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2: 길에도 염려는 됩니다. 냄새를 맡으면 오거나 말입니다.
1: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도리는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죠.
0: 한편 일본 경찰은 문화정치란 허울을 걸어놓고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았다.
3: 야, 이거 문화정치가 좋기는 좋구만. 어? 무단통치를 했을 땐 날마다 출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무언가 불안하단 말이야. 안 되겠다. 내 오늘은 장터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0: 시장은 북적북적하고만 그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니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지. 저기 주막으로 한번 가볼까? 이보시오, 주모. 여기 국밥이나 한 그릇 주시오.
1: 국밥이요? 아니, 일본 사람이 국밥은 무슨...
0: 뭐요?
1: 당신들이 좋아하는 우동이나 먹지. 아, 무슨 국밥을 다 찾으시오?
0: 뭐요? 아니,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나?
1: 알았어요.
0: 역시 조선국밥은 이렇게 장태해서 먹어야 맛이 있단 말이야. 조선국밥은 일본의 우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1: 자, 여기 있어. 잘 드시오.
0: 주모.
1: 왜요? 또 뭐가 있어요?
0: 요즘 왜 이리 이곳 사람들이 한가하지? 예전 같으면 날마다 한바탕 할 텐데. 안 그런가?
1: 아니,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참, 응? 살다 보니 별걸 다 물어보는구만.
0: 아, 주모. 하는 수 없지. 내가 알아보는 수밖에.

0: 자, 여러분, 이거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신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걸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1: 그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일이었다. 순간 모두들 비장한 모습으로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0: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거이 잊지 마시라요. 길의 부인 수고하시오. 해보니까니 어떻습니까?
2: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본 경찰에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들은 했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잘들 하시던데요.
0: 그래요. 기거쳤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이요.
2: 하지만 이 일을 아낙네들만 한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남자들은 이 일에 동참을 안 하시는 겁니까?
0: 안 하다니요. 어떻게 아낙들에게 이 일을 다 맡기가시오. 단지 남자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니 너무 염려 마시라요.
2: 다른 일이라면은?
0: 신문이래 상해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누가 기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고 기걸 누가 배급을 해가지고 서리 우리 아낙들이 나눠주가시오. 우리 사내들이 하는 일이래 그런 일들이니까니 아낙들만 고생시킨다고 넘그러지 마시라요. 이제 시작이니 마음들 단단히 먹으시라요.

0: 들어오라. 부르셨습니까? 겐저,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아나?
1: 조선 글로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것입니다.
0: 이게 바로 조선인들이 만든 신문이다. 이게 조선일보.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다.
1: 드디어 조선인들이 신문을 만들었군요.
0: 우리가 조선인들에게 신문을 만들라고 허락한 이유를 알고 있나?
1: 문화정치에 맞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0: 아니다. 우린 단지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눈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줬지. 이젠 우린 앉아서 조선의 동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은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 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 방송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 계획을 세우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도전하고 땀 흘려 노력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으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0: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게 하며 황묵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서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설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묵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0: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엄

0: 너희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하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짜리오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줍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울을 헐며 내 높은 대를 훼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로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31장, 32장을 보면서 더 귀하게 깨닫게 되는데, 3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어찌 보면은 유언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당신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 후배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어요. 그래서 32장 전반부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영적 대선배의 노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32장 26절로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완전한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예와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삼가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로 27절을 보도록 하죠. 32장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려 하셨으나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대적이 내 백성을 해하고 멸망케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한 번 더 암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는 내용의 마지막 예언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이러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조금 더 이제 넘겨서 이제 43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는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엄한 노래로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 이제 그 귀한 것, 그런 내용을 이제 호세아, 여기서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로 넘어가는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이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저들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더 크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그 뒷부분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율법주의자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 불과할 뿐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무력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어두운 땅에서 그의 임종을 맡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미 좋을 줄로 압니다. 48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였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그의 마지막 공적인 행동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처음 르우벤 지파부터 축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고,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왕의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8절로 10절, 11절까지를 좀 더 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잘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11절도 그래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 레위, 유다, 그리고 우리가 그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복되게 하시는, 특별히 1절에도 보면 그렇죠. 또 6절에도 보면 루벤 뭐 이런 복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서 오늘로 보면 좀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는데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듯이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루벤 그리고 7절에 유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레위 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루벤 그렇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그 11절까지를 보면 유다 그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특권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장차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들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요셉 지파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매우 흥미로운 축복의 기원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33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아셀 지파의 땅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북쪽에 송유관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 이 송유관은 이스라엘의 지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젖줄과 같은 거죠. 그렇게 기름에 잠기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 이게 모세의 그런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건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현재에 있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로 29절까지 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쳐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넘쳤도다. 참 얼마나 귀한.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인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과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까지 직접 썼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우리는 영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 모세의 지식으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므로 그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은 사람들의 경우를 덜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려 하는데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책이 처음부터 자세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하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 34장이 그 후에 이렇게 끼워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보면서 의심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실제 순서상 여호수아의 서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매기 목사님도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34장은 여호수아의 서론과 같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부활한 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다가올 죽음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출연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34장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무덤이 왜 비밀로 되었을까요? 사단은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죠. 모세의 무덤을 비밀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매우 외롭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잠든 것보다 영광스럽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린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여행이라도 하듯이 그러한 기분을 갖고 신명기서를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광야를 지나다녔던 그들의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들으면 더욱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모세에게 더 이상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장쾌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3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신명기 이 매기성경 강해를 마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신명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여호수아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4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자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교회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행복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으니까. 본이 되는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완벽합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택하심을 금방 알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준 복음을 듣고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0: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 문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문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정말 그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한 뜻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씀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고 기쁨으로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제 자체 건물 마련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뭐 건축을 하든지 하는 이런 것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참 우리로서는 사실 또 과분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했고 또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해 주신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겨자씨할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깁니다.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 고만한 믿음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겨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참 헌신 많이 하시고 또 물질도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주실지는 어떻게 이끌어주실지는 무엇에 달렸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만 일으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해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어떤 수고를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을 뜻하지요.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어떤 수고를 해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여러분 힘든 일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자꾸만 내려가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높이는 방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돈 얼마 주고 뭐 그거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낳을 자식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다 혼자 자라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형제 하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란 거예요. 이기적으로. 뭐 남 배려하고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 서로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그럼 뭐 굉장히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이제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잘 시켜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잘 시켜야 되고 인성교육 제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돼요. 교회. 예.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더 인성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세 번째로 또 여기 3절 안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거 보니까 대선과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선과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이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곧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곧 끝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통, 그것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생애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임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서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지금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기근과 지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막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또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지진에서 제외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진이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안내에 대한 그 기사가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에서 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태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계속 짓밟혔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자기네 나라를 세웠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 잘 보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사삼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토요일날 노방전도 하죠. 금요일날 웃음치료 하죠. 그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또 토요일날 발마사지 해주죠. 그것도 다 전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새삼지 찍어내죠. 또 한 달 한 번씩 축구 전도하죠.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약한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이 또 다가오고 있죠. VIP 3명씩 우리가 다 품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들 품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이번 VIP 초청주일에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1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지진과 기근이라면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보면 이 세상 자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뭐 아래 있어요? 예, 재난이에요, 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린 그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거죠.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과 끝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 두 가지인데요. 언제 그런 종말이 옵니까? 그 종말이 오면 징조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 온다는 그 말씀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지 않고 징조만 일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니 종말 자체가 끝인데 또 종말 안에 무슨 시작과 끝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며 무엇이 이 종말의 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본 말씀 다시 한번 잠시 보시죠.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다 무너지리라.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굉장히 구약을 인용해요. 직접적인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만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미지.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해도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이 이미지가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세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차로 포로 잡혀갔더니 성전이 파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중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동쪽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머무는 것을 에스겔서 환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이미지가 이미 뭐가 되죠? 겹쳐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게 이미지가 겹쳐진다니까요. 또 하나 스가랴서 14장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예, 말라기 발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1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날이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그 날이 오면 뭐가 일어나니까? 구원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4절입니다. 14절,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발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이 무슨 산이 있다 그러세요? 감람산. 그러니까 에스겔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버려요? 감람산. 감람산에 머무르는 거죠. 그것처럼 스가랴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러나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오면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0: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 막 도망가고 이랬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니까 사람들 막 도망갈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무슨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심판이란 말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두 종류가 나죠. 산이 쪼개지는데 두 종류 사람이다.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자, 하나는 함께하는 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자가 있을 거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감람산에 이거 감람산이 갑자기 나오죠. 감람산에 서실 때에 도망가는 자가 나오고 함께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그날에 나는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거룩한 자는 함께 그와 선다고 했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날에 심판을 받고 주와 함께 설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6절.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건 다 심판 이미지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날의 뜻으로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또 심판의 날이 되고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는데 정말 산이 막 쪼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죠. 나누어진다. 그 감람산에 서신 분으로 앞으로 모여드는 자가 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의 날에 놀랍게도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가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전 세계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않고 흐를 것이다. 이 생수가 또 솟아난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쪽 문에서, 성전 동쪽 문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거 무너지리라 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 올라가실 때 적어도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두 개가 겹쳐지죠. 하나는 무슨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스가랴서죠. 그래서 감람산이 여호와의 발이 서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져요. 주님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 앞에 모이는 자.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가 갑자기 뭐가 되죠?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자리예요. 외적으로 볼 때 심판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거든요. 심판과 용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겉으로 보는 심판인데 그 안에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아, 예수님께서 하필 감람산 올라가시니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보면 24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아, 이미 이 말씀을 딱 하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하고 스가랴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미지가 겹쳐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때를 말하죠. 이 때는 뭐예요? 종말의 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세상 끝, 종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징조가 무엇인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언제 종말이 오느냐?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거 궁금해 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내가 종말이 언제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예,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수도 없이 예수님의 종말을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종말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는 말씀을 전혀 답을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네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모가 어디를 멀리 떠나면서 애들에게 엄마 올 때까지 숙제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갈면 꼭 애들은 물어요. 언제 옵니까? 왜 물어요? 올 때쯤 되면 준비하고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꼭 언제 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는 어떻게 해요? 갔다 올게 그러면 예 알았어요. 열심히 숙제하고 방 청소도 하고 동생 잘 보고 있을게요.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고 묻는 의도가 뭐예요? 올 때쯤 되면 청소해놓고 숙제하는 척하고 책상에 앉아있겠다. 텔레비전 보다가 빨리 방에 가서 책을 펼쳐놓는 거죠. 그런데 눈치 빠른 엄마 아빠는 오면 텔레비전에 손을 딱 얹어보는 거죠. 떳떳해. 누군 눈을 피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곧날 대비해 있다가 잘 맞이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잘 넘어갈까요?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잘 넘어가요. 왜요? 내가 고난을 알려줄게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는, 언제 오십니까? 이런 종말이 언제입니까? 딱 물었을 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네가 미혹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너 미혹될 수 있어.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날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좀 놀다가, 그날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꼭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목사님 그렇다면요. 전도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이래요. 지 죽을 날을 어떻게 알려고.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질문 안에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속에도 무슨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곧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어디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갑니다. 4절 보세요. 그런 질문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뭐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질문 안에 미혹에 넘어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뭐 정말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의 그 안에 심층 구조를 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많을 때에 그런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고 그 질문을 따라간 사람들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답답해 죽겠는데 신천지 갔더니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다 이루어서 새 언약 얘기하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좀 처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답답했던 것을 속속 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뭐에 넘어가 버렸어요?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이 늘 아카데미 빌딩 그 건물 우편함에 그 신문지하고 전도지가 다 꼽혀 있어요. 보니까 신천지가 붙여난 거예요. 앞에 몇 줄 읽으니까 새언약 얘기해요. 그러면서 밑에 나가면 또 요한계시록 풀어주는 자 누구냐. 이래서 이만의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확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미혹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패를 보통 사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가짜 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속고 그걸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도 가장 그리스도다워요. 목사인데 진짜 착한 목사. 정말로 친절하고 아, 인품 좋고 성품도 좋고 성질도 안 내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사탄은 뭐로 위장해 옵니까? 광야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딱 볼 때에 아, 저 사람 가짜다 라고 싶은 사람보다도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자라인 말이죠.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한민국에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는 오히려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신천지에 빠져설지라도 결국 나중에 6개월 딱 코스 마칠 때 시험 치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면 이마리를 써야 시험에 합격해요. 그 시험 딱 칠 때 이상하다 하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6개월 훈련 받는데 시험 칠 때 마지막에 보혜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만희라는 이름을 써야 합격을 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 해서 나온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끝에 가니까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드러나 뭐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드러나는 거니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 정말 저 교회 또는 저 목사님은 정말 성경도 하는 교회 같아. 물론 그런 교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인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책 볼 때 사기꾼 같으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위가 클수록 5년, 10년까지도 공을 들인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신뢰를 쌓아두고는 나중에 혹 다 뺏어가는 겁니다. 큰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해요. 조희팔 씨? 완전 죽음까지 연출하잖아요. 죽음까지 조입할 시. 몇 년 동안요. 이자 팍팍 준다니까요. 은행 예금은 뭐 얼마 줘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팍팍 받는 겁니다. 세상에 한 1년 동안요. 이자를 은행보다 10배 정도 은행보다 이자를 한 10배 정도 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이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은행에 이었더니 이자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10%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친척까지, 뭐, 친정에, 시댁에 아는 사람 돈 다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뭐 하면 되죠? 이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기친 돈이 몇 조였어요? 2조인가? 여러분, 사기꾼은요, 이렇게 신뢰감을 줍니다. 언제요? 처음에. 정말 믿을만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요 속은 거예요. 이게 저 그리스도 이런 원리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리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난리와 난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지진이 우시아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옛날에도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물론 이 난리라는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난리에 속해요. 자연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핍박도 재난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지진과 기근이라면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보면 이 세상 자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뭐 아래 있어요? 예, 재난이에요, 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린 그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거죠.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독문 시편 90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분명히 종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에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뭘 알아요?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언제 종말이 시작됩니까? 대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제자들은 뭘 알아요? 그때부터 종말임을 알고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럼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작?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종말의 사인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들 보고 야 너희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술도 먹고 낮술도 먹지만 보통 저녁에 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를 알았죠. 그런데 그 말세는 언제부터 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사건부터 말세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해도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에도 찾아본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증거되는 그 순간이 종말이 뭐예요? 시작이며 그 십자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게 종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개념으로 발전 개념은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꾼다. 환상, 비전, 꿈, 뭐 젊은이는 장래를,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거다. 환상, 꿈, 비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고.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런 야망과 비전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추구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종말을 아는 거죠. 말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 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비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비전 센터를 세우고 비전 얘기하는데 참된 비전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게 비전이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선교 센터도 세우고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비전을 거기에 섞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가 증거되는 건 십자가의 방식으로 증거되는 거죠. 세상의 힘과 영향력과 세상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국과 그 비전이 뭡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해야 돼요? 종말이 왔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그래서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뭘 예언해요? 세상 끝났습니다. 세상 끝났습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옛날에 운동할 때 기마전 하잖아요. 청백전. 청백전 할 때에 천군 대장, 백군 대장 기마전을 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숫자 무너지지 않는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대장. 그래서 집중 공격을 누구에게 합니까? 대장. 그래서 천군 대장은 백군 대장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기마전 잘하는 사람을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제쳐놓고 얕던 대장기만 뺏으면 되잖아요. 대장기를 뺏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뭐 백군이 졌다고 합시다. 백군이 졌는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백군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어이, 백군 졌다. 대장 졌다 하면 뭐예요? 싸우다가. 손에 힘이 어떻게요? 에이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백군은 항복하는 것이고, 천군은 뭐 하는 거예요?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앙 나오면 네 거니 내 거니 막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라들마다 왜 일어나요? 땅 따먹기 아닙니까? 경제 싸움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승리만 자들은 뭐라고 해요?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이 임한 자들이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라. 무슨 의미지? 심판 의미지.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산이 쪼개지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거 심판 의미지. 피와 불과 연기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심판 이미지. 자, 그 날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종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님에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종말이거든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에는 전부 다 종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정말로 요엘 선지자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였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정말로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정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만약 목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 자기도 못 쉴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루어질 비전이 있으니까, 나의 환상이 있으니까,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까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없게 됩니까? 아셨죠?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동안 뭐 안 시키다만 결국 저렇게 하려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었구나. 한꺼번에 지어 짜내려고. 보세요. 환상과 비전과 꿈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면서 또 다른 비전과 환상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면 어떤 분들은 그걸 좋아하더라니까요. 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놨다네. 공부를 안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 끝났다 하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이래서 목사님 그거 싫어요. 진짜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안 그렇겠어요? 요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요거. 이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그 마땅한 그 일을 안 감당하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를 드십시오. 어른들이. 목사님이 그 말 안 하시더라. 잘 들어봐라. 그건 네가 깨로움을 뿌리면 핑계대는 말이지 그 얘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매를 들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딱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자체가 문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사도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자신의 생애 전체를 중국 선교에 이바지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중국에서 생명을 잃었고 두 아들과 딸마저 각종 질병으로 중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을 얻어서 자신의 그 뜨거운 심장을 중국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웠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조각만 달라고 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은 아이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과자보다는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과자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하고 나눠줄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약아서 한 입만 더 주면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과자를 한 입에 무는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늘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가? 건강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가?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라는 이러한 테스트에 여러분들은 잘 치르고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이런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전달될 것입니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뉴스들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달린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신뢰는 좋은 도자기와 같다. 일단 한번 깨지면 수리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반복적으로 신뢰의 배신을 당했고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기에 이르렀죠.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불멸의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1: 뭐야? 직장을 그만뒀다고? 왜 그랬어?
2: 너무 아파서 그랬어, 레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1: 당신이 하는 일이라곤 허구한 날 의사한테 달려가서 진료비를 낭비하는 거지.
2: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로 당신을 찾는 그 여자.
1: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2: 아니, 당신은 잘 알고 있어. 내가 휴가 때 우리 오빠 집에 다녀왔을 때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비 쓸 돈으로 그 여자에게 썼어. 덕분에 우린 공과금이 두 달치나 밀려있고.
1: 다시 파산 신청하면 돼. 벌써 7년째 돼가는데 뭘.
2: 안 돼.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1: 그럼.

0: 때 큰딸은 17살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막내 아들은 겨우 생후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크게 싸운 후로 레이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꾸려갔고 문을 잠근 채 칩거하면서 지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은 제게 사회복지국에 있는 상담사를 만나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1: 달린 씨는 자존감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0: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주장했고요.
1: 달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0: 그러면요?
1: 우선 그냥 제 조언대로 시도해 보시고 얼마나 효력 있나 지켜보세요. 그리고 달린 씨, 집에서만 갇혀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0: 저도 가끔씩 교회에 나가는데요.
1: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싱글들만 모이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달린 씨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 겁니다.
0: 전 술 마시는 곳은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1: 그 사람들은 컨트리 클럽 홀에 모입니다. 굳이 술집엔 안 가셔도 돼요.
0: 제 딸들이 제가 싱글들의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옷차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컨트리 클럽에 갔죠. 하지만 그곳에 가서는 차 안에 앉은 채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여자 두 명이 차 창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죠. 그들은 저를 빌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빌은 앉아서 저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2: 지금 이혼을 겪고 계신 중인가요?
0: 네, 당신은요?
2: 전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거든요.
0: 전 겨우 17살 때 결혼했어요.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 그건 결혼할 만한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0: 이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엔 아이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원했죠.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어요.
2: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달린.
0: 네. 하지만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2: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0: 저는 평생 처음으로 싱글 그룹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고 그 주 토요일에 그들과 함께 볼링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그런데 그 토요일 오후에 레이가 맥주가 가득 찬 나무통을 들고 나타나더니 차고 안을 세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차들이 차례로 뜰 안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정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불쑥 뛰어나오시는 것이었어요.
3: 생일 축하해!
0: 세상에! 이게 다 뭐니?
4: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0: 정말 놀랐어.
4: 아빠의 도움으로 저희가 계획한 거예요.
0: 네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너희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4: 엄마, 제발요!
0: 파티는 고마워. 하지만 엄만 술 안 마시는 데다 이미 볼링 치러 갈 약속을 잡아놨어.
4: 알아요. 하지만 저흰 이 파티가 엄마한테 깜짝 선물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볼링 치러 가실 거 아니죠? 그렇죠?
0: 아니, 지금 가야 해.
4: 하지만 엄마, 여기 오신 친척 어른들 모두 엄마 생일을 축하러 오신 건데요.
0: 미안하다. 파티 재미있게 즐겨. 하지만 난 가야 해. 저는 볼링 도구를 차 안에 싣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친정 식구들은 오랫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친정 식구들은 레이와 함께 저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후 빌은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청했고 우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2: 설교 말씀이 어땠어요, 달린?
0: 정말 좋았어요, 빌.
4: 그런 내용은 전에 한 번.

0: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어떤 내용들이요?
0: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요.
1: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0: 엘라베마에 사는 우리 오빠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오빠는 죄에 대해 말했고 우리가 얼마나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절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워요.
1: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와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배울 거예요.
0: 그럴게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계속 나갔고 저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는 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웠죠. 레이가 우리를 떠난 지 6개월 후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1: 오늘 일 어떻게 됐어요?
0: 다 끝났어요. 그런데 법정을 나올 때 레이가 걸어오더니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1: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0: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집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는 그 사람이요.
1: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0: 이혼이 종결됐는데 그건 부정직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1: 달린,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수요예배에 가지 않을래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0: 그날 밤 예배 후에 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10월에 있을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빌이 초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성대했죠. 우리는 빌이 군복무를 했던 콜로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우리는 트레일러를 임대했어요. 빌이 우체국에 본업을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부모님 농장 가까이에 살면서 그분들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제 양쪽 다리의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요. 양쪽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빌이 저를 의사에게 보냈는데 그 의사는 오직 진통제만 처방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결혼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제 마음을 몹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눈물을 쏟아냈지요.
2: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을요.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0: 두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가 기도했고 평생 처음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레이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해서 그를 용서했노라고 말했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빌과 함께 차 안에서 선물들을 싣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다리 아래쪽의 통증이 너무도 극심해서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죠.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겨두고 빌이 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죠. 당직인 의사가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는데 제가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무데도 부러진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통제를 주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통증이 너무 심하자 빌이 절 다시 응급실로 데리고 갔지요. 전 견인장치를 한 채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 친구가 문병을 왔어요. 이렇게 문병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를린.
3: 교회에서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0: 고마워요. 덕분에 성경을 읽을 기회가 생기네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3: 몇몇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을 해보세요.
0: 어떤 말씀들을요?
3: 로마서 8장 28절. 여기 제가 그 말씀의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잠언 3장 5절과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3: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자매의 삶을 향한 계획

0: 며칠 후 빌이 절 메디슨 병원에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1: 어머니와 아이들이 아래층 로비에서 당신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0: 나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1: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0: 나 성경책 갖고 가고 싶어요.
1: 그 책은 병원 것인데요.
0: 보고 다시 돌려주면 돼요, 빌. 난 계속해서 마음 안에 주님만 떠올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떠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1: 당신이 잠언에서 외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요.
0: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제 안의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아이들을 꼭 껴안고 키스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터졌고 가는 내내 엉엉 울었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읽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과 저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제 다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지속됐고 깨어보니 제 곁에는 빌이 있었어요.
1: 의사가 당신 다리를 살려냈어요.
0: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종양을 제거해야 해서 당신 오른쪽의 뼈를 상당 부분 제거해야 했대요. 종양이 당신 고관절의 반과 골반의 반과 좌골의 반까지 침범한 상태였대요. 걱정 마요. 당신 고관절 안에 12인치 길이의 금속핀을 삽입하고 대퇴골 한쪽에도 4개의 나사못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서 고관절을 결합시켰대요.
0: 그래도 여전히 다리를 갖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1: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의사가 그랬는데 그 종양이 아마도 5, 6년 정도 그곳에서 자라난 듯 보인대요. 아마 그 때문에 그렇게 아팠을 거라면서요.
0: 며칠 후 그들은 제 양쪽 다리 아래로 체간 석고 붕대를 장치했습니다. 저는 후속 치료와 회복을 위해 3주간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죠. 빌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날이 찾아왔죠. 우리가 새로 지은 집으로요. 저는 석고 붕대를 한 채로 9개월간 지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1: 병원에서 당신 회복 속도를 보면 놀라겠어요.
0: 네, 이젠 목발을 쓰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요.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트로이요. 그 아이는 겨우 4살이라 자기 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 애가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어있는 걸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1: 달린, 나 당신 아이들을 내 친자녀로 입적하고 싶어요.
0: 빌, 진심이에요?
1: 당신도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0: 고마워요. 아이들 친아빠는 절대 거절할 리가 없어요. 아이들 양육분을 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요. 빌이 아이들을 친자로 입적하기로 했을 때 큰 두 딸은 결혼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이들만 호적에 올렸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웠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빌이 집에 와서 우체국을 그만두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시절 동안 우리는 요양원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 우리는 요양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엘라 베마로 이사했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요양원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어요, 달린.
0: 난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

0: 기도했어요.
1: 나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0: 전에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결혼 세미나에 함께 갔던 거 기억나요?
1: 네. 나는 우리 결혼이 특별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2: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들에 핀 무명차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심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놀라운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심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똑똑한 심장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장을 대신할 장치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학이 심장에 관하여 더 많이 알수록 이 복잡한 근육 덩어리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더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약 주먹 크기로 그것이 수행하는 일에 비하면 참으로 놀랄 만큼 작습니다. 심장은 밸브, 튜빙 및 전기장치를 갖고 있는 펌프로서 이것이 4개의 방은 조심스럽게 고안되어서 사용된 피가 반드시 폐로 가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를 몸 안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장은 매일 약 6만 마일의 소프트 튜빙을 통하여 2천 갤론의 피를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펌프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연구자들은 심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한 장기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우리보다도 더 영리하여 우리가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감지하고 펌프질을 더 빠르게 합니다. 더 많은 피를 뿜어내야 할 필요는 증가된 운동 때문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더 많은 심장의 작동을 요구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심장은 반응합니다. 또한 이식이 됐을 때도 심장은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다른 것들처럼 심장은 한 가지 일에 한정된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여러 다른 일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 디자인된 장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의사들은 어째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한 심장이 박동을 멈추며 다른 심장은 멈추지 않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는 장기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우리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적 회복의 장소인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BBN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BBN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의 성경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은 초신자를 위한 입문등을 포함한 총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BBN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배서서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부지하게 살아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 발걸음을 조심하며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서서 5장 15절에서 주의하여 행하라라고 한 말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삶의 여러 가지 가능한 위험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매 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BBN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장씩 들어있는 작은 봉투에는 함께 수백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한 번에 한 알씩 당신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 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씨앗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내 앞에서 있던 차가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과 1분 전 제 차를 추월한 그 차를 보면서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라며 생각을 했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1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력함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빌립보로 간 바울과 실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배가 항구에 다다르자 바울과 실라는 배에서 내려 빌립보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5: 리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7: 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듣기가 아주 싫소. 저들을 몰아냅시다.

0: 하나님이 강한 지진으로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에 묶인 사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감옥 경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경비대장이 알면 자기가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경비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칼을 꺼냈습니다.
1: 멈추시오.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0: 정말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 경비는 두려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2: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3: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0: 아주 간단했습니다. 감옥 경비는 예수님을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음식을 주고 죄수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사가 감옥 경비에게 사람을 보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 마을로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1: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0: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타버렸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응급대원과 지역주민들은 공중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가 날리는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까맣게 탄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은 화재가 건물은 무너뜨렸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이것을 보고 교회당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회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참 그 소방서원 훌륭한 분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 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교회를 절대로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시는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겠지만은 최후까지 견뎌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실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우려다가 또 세우려고 애쓰다가 정체되기도 하고 또 흔들리고 그럴 때, 또 심지어 건물마저 무너질 때에도 혹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염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자가 나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잘 소개해주는 편지를 말하죠. 취직을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인이 등망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써주는 추천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천을 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기꾼이나 부패한 정치가가 써주는 추천서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짐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앞길이 참으로 열리려면 좋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물론 여왕이죠. 이분은 헨리 8세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천일의 앤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왕이 되어서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적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피해 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둘을 합쳐서 우리가 비아 미디아라고 그러죠. 앵글칸 철치를 세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유럽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13개 주를 세울 때 13개 주 중에 한 주의 이름을 볼지니아라고 불렀어요. 처녀다. 그래서 볼지니아.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분이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일하는 청소부들 중에 성실한 자들을 추천을 해서 궁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추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청소할 수 있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의를 중시하는 영국 황실의 호위병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막아섰을 때에 그 청소부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 호위병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부가 내에 모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왕의 친필 사인이 생겨져 있는 추천장이었어요. Letter signed with Queen's name. 여왕의 이름으로 친히 사인한 편지. 비록 그의 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여왕의 추천서를 가졌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쓴 사람을 대변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잘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이 직접 쓰신 추천서가 될 수 있다면 누구도 감히 막았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여왕보다 훨씬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보혈로 친히 사인한 추천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셨다면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추천서가 된 것이 맞다면 그 추천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걸려있는 소중한 추천서인데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그분 명성에 금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자랑스럽게 바로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두 가지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말은 self-recommendation,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문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거나 너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었어요. 물론 이 반문은 no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반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판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서 자신의 사도직을 선전한다.

바울은 그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공인해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최상의 가문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수학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배경, 많은 스펙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해서 높인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비난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아무런 증빙수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되든지 선교사로 일을 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신임장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크레덴셜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크레덴셜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뽑아준 자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써주는 신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일종의 본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자신의 혈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 실제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의 기간을 합친 것입니다. 약 3년 동안이 지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고 바울에게 직접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자신을 대변할 영적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톨레, 영어의 epistle,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문맥상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컨펌해주는 추천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only letter of recommendation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추천서가 하나 있다면 이제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이보다도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글로 써준 크레덴셜보다도 복음으로 변화된 생명의 열매, 이것만큼 우리 자신을 잘 증거해주는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역자들의 크레덴셜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네, 어느 학위를 가졌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명문교회 출신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차원의 크레덴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마치 옛날 명문 고등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1륜이 명문이니 그런 이름 붙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무슨 명문이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무슨 외형을 가지고 명문인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세운 추천서는 그가 사랑했고 전도했던 성도들 자체였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소중한 바울의 추천서가 실제로는 바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추천서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이 크리스투라는 단어가 사실 소유격인데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저는 주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소유격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그런 표현했을 때에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피카소가 소유한 그림 그런

0: 뜻이 될 것입니다.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표현은 저는 후자의 케이스가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 그찬 삶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주신 추천서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작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masterpiece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poema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poema에서 나온 영어가 poem,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가장 존귀한 추천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감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 예수님이 직접 쓰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추천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에게 추천서를 직접 써주신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바르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를 계속 보십시오. 이 편지를 써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편지를 쓰실 때, 즉 추천서를 쓰실 때 쓴 도구가 뭐라는 것입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했어. 사람이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With the spirit of living God.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성령께서 하신 사건, 신비로운 사건,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섰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tablets of stone, 마치 십계명판에 글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섰다는 이 말을 그냥 붓으로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engraved, carved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돌판에 새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판에, 즉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것은 옛 언약이죠.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될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엑스터널한 것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걸, 법적인 것이고 일종의 코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판에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인터널한 것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퍼스널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새겨주신 이 일이 누구를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채우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밝게 빛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자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공격하는 시험의 바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뉴스나 신문을 봤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참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방콕, 뭐 집콕이나 하는 거죠. 집 안에 박혀있다, 방 안에 박혀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조어 가운데는 확진자라는 신조어 아시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국에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이 확진자가 뭡니까? 집에서 늘 먹고 마시고 잠만 잤더니 일주일 만에 확 찌게 된 이 확진자, 이게 바로 확진자라는 신조어인데요. 이와 같은 신조어는 그래도 조금 뭐 큐트한 면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신조어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긴 우울증, 무기력증을 표현할 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다도 이 마음속에 주어진 디프레션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날 뉴욕의 의사 한 분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롤라 브린이라고 하는 코넬대학 출신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49세밖에 되지 않아요. 뉴욕에 있는 한 병원의 ER 우리 응급실 담당자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 병원 안에 200개 정도의 병실이 있는데 그중에 170개가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 찰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출근한 것을 보는 마음,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겠어요. 하루 12시간씩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자신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최전방에서 사투하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unsung heroes,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의사 한 분이 질병에 걸렸지만 사실은 코로나에서는 회복이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격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 결국 며칠 후에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MBC 아침 뉴스 투데이에 그 시스터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쌓여진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이었다. It was like Armageddon. Armageddon이 뭔지 아시죠? 처참한 전쟁입니다. 참혹한 전쟁터를 발목해 하는. 그러므로 the situation was just untenable. 이 untenable이라는 단어가 견딜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강화하고 수렁하게 다 만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신음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아프니 만져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면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건강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크리스찬이라는 편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랬어요. To be known and read by all.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 편지가 크리스찬 편지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편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익명을 써도 편지를 읽어보면 그 쓴 사람이 그 안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헨리 비츠라는 목사님, 이분을 무척 미워하는 어떤 한 분이 편지 한 통을 인편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니까 봉투 금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아.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이건 물론 헨리 비처를 바보라고 욕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 편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갖고 나가서 전체 성도 앞에 이렇게 공개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만은 이런 편지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편지에 다른 내용은 적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재치있는 반격입니까? 편지를 받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 보낸 너가 바보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아, 이런 반격이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그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대다, 동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분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너희들이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 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흔히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함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런 비아냥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신문에 이런 재밌는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투고했어요. 나는 지난 연휴 때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리 하나가 비기에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신문에 똑같은 칼럼에 당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저도 어제 글을 쓰신 그 사람이 탔던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힘들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저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제 글을 쓰신 그분이 얼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대신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나 사랑도 양보도 모르는 것이 은혜인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의 추천서답게 편지답게 바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을 통해 안겨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추천서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빛나고 밝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지는 영향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 그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 차원의 만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만든 만족.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성취에서 오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내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 만족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소개하는 만족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만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케이 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만족.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자신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달려온 인생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망고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지금은 설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매를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남부에 가시면은 마르쉐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죠.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한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이분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일단 그에게 돈이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웃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전노니, 벌레니, 돈벌레니, 돈귀신이니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한 눈총이 아랑곳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수전노의 타이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모두가 다 달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유언장이 공개되자 마르세유의 전 시민들이 다 함께 울며 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르세유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는 돈은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즉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이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시 당국에 바칩니다. 이 돈으로 수도 공사를 해서 저 건너편 산에 있는 호수로부터 마르세유 시내로 물을 끌어오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만든 수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쏟아부은 것은 남을 것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한 개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것,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누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느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을 리프레젠트하는 추천수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나에게 존귀한 삶을 허락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글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매번 우리가 가진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가슴에 아름다운 눈물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다운 추천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타프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 땅에 글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가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빚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나가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오늘날 기술 문명은 우리들이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관계 파괴들로 말미암은 가슴 아프고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희 복음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트는 대화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저는 현재 하이패밀리 남편 송기름 목사와 함께 25년 동안 가정사역하면서 현재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향숙이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커플이 이 세상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아, 잠깐만요. 여기 그 결혼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다 싱글들이고. 예. 어제는 커플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전부 싱글들만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너무 반가워서. 아,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다 커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커플용으로 다 준비를 했더니 결혼하신 분들요. 결혼하신 분들. 너무 그 뜻밖이었고 또 오히려 반가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결혼하면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예,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부부시죠? 아, 네. 부부 맞나요? 물어보시오. 우리 부부 맞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고 사실은 결혼하신 커플들이 더 많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커플 결혼하신 분이나 또 싱글들이나 다 함께 소화해서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할게요. 커플이 이 세상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반반의 확률이지만 다시 따지고 보면 어때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세상 약 20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200분의 1.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을 약 1000개 시도 운면이라고 해도 1000분의 1.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 틀림없이 한 번은 같은 시간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각자 어디에 사셨어요? 그 전에?
4: 수원에 살았습니다.
3: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같은

0: 그래서 강의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론적인 강의가 따로 있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삶하고 관련되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된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다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돼야 되고 다시 리세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대화라는 주제는 말 그대로 남편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강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병행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안 드려서 좀 당황하셨죠? 갑자기 질문을 하고 해서. 계속 질문 안 한다 이러고 또 질문하네요. 자, 이렇게 부부로 맺어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싱글들은 뭐라고요? 우라실, 그래서 내가 솔로였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커플이 되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이건 더 큰 기적이다. 자, 우리가 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의 데이트를 하지만 이 한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데이트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결혼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다투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당연히 그 결과는 헤어지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서 올라간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새치 혀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해 오셨는데, 올라간 혀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또 폐려한 혀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어때요?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새치 혀를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남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친밀감으로 똘똘 뭉쳐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새치 혀라는 얘기죠. 자, 두 사람 쳐다보시면서 제가 하는 단어를 좀 따라하세요. 오늘은 짝을 좀 구하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워크샵 좀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로 굉장히 불충분하고요. 즉석에서 짝을 좀 구하세요. 두 명씩 구하셨어요? 예,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뭐 셋이 하셔도 되고요. 자, 따라하세요. 서로의 입모양을 잘 관찰하시면서요. 나.
1: 나.
0: 예, 자, 또 다른 단어 갑니다. 남.
1: 남.
0: 남. 예, 자,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나 하니까 입이 벌어지고, 남 하니까 입이 다물어지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1: 나도.
0: 말문을 닫으면 남이 되고, 남도 말문을 열면 내가 된다.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하는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새치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관계는 다 느낌표로 시작되지 않나요? 처음에 사랑이 시작됐을 때 기억나세요? 누군가를 정신 다 차리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질문이 갈지 몰라. 그쪽은 이제 더 안 할게요. 해본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있으신 거죠. 처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2: 남았어요.
0: 그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이 생겼어요?

0: 막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어요? 상사병. 상사병이 어떤 거예요? 눈 감아도 계속 보이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길 가다가 예쁜 옷 있으면 어머 좋은 카페 있으면 엄마 그 사람하고 여기 와서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라고 주신 사랑 호르몬의 덕분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아, 근데 이때 동일하게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넬 대학의 행동과학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방금 얘기했던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찌릿찌릿하고 손끝만 닿아도 그냥 온몸이 막 예, 감전된 것처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의 뇌에서 이런 세 개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뇌 측정 부위에서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사랑에 빠진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겨납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1년에서 1년 6개월 혹은 2년 정도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진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뇌 특정 부위가 동일한 여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면역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뇌에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가슴 두근거리고 짜릿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피부가 닿았는데도 짜릿거리지도 않고 가슴이 콩닥거리지도 않고 사랑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에 빠진 증상일 따름이죠. 자, 이 상태가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연애는 모든 결혼은 자 결혼은 어떤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언젠가 하면 사랑의 홍수 상태는 다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의 홍수 상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결혼을 못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사랑의 홍수 상태에 빠졌으면 좋은 것밖에 못 봐요. 너무 착한 거죠, 자매가. 형제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여자는 정말 좀 순종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정말 착한 거죠. 모든 일에 예스 예스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사랑의 홍수 상태 딱 빠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요. 자, 알고 봤더니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주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형제가 속이 너무 깊은 거죠. 그게 너무 남자답게 보였어요. 자, 그러나 사랑의 감정 딱 빠지면 뭐가 남는다고요? 사람이 남아요. 자, 알고 봤더니 도대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 형제가 너무 과묵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를 하면 이게 전체 의사를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게요. 그리고 딱 결혼해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을 이제 슬슬 알게 되는 거죠. 형제가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게 너무 멋있었죠. 자, 그러나 사랑의 홍수 상태 딱 빠지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해요. 너무 자유롭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가 너무 명랑하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자기 자란 환경 자체가 너무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식구들이 재미도 없고 만나면 뭐 밥 먹었나 뭐 이러면 끝나는 이런 집인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매를 만났더니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누구나 사랑의 홍수 상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사람 남았죠? 알고 봤더니 너무 피곤하죠. 저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는데 한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짜증이 나게 저 좀 시끄러워 입 좀 다물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매는 또 너무 화가 나죠. 왜? 언젠가는 명랑한 거 좋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싫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늘 썼다 지웠다 하는 소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모든 소설의 주제는. 세심한 거, 사실 알고 보니 너무 무지 쫀쫀한 거. 친절하다. 나한테만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친절한 거죠. 자,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사랑의 홍수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랑의 홍수 상태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트의 과정은 사실은 사랑의 감정의 지원 없이 다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사랑의 홍수 상태가 딱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당연히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다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아예 이제 뭐 홍수 상태는 벌써 빠진 지가 오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얘기하죠. 어, 정말 속았다. 어머, 그런 남자인 줄 정말 몰랐어. 뭐 그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어.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홍수 상태 때문에 B를 못 봤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갈등이 생겨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율해요?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요? 그렇죠. 제목 아까 다 보셨는데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생겨날 수 있는 갈등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더 성장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고 다시 두 사람이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데이트고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은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러나 이거를 다시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지점을 향해서 나가고 자,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데이트를 하시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가 아,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결혼에 당연히 이르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을 한 번도 배워보고 학습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영상 하나 볼게요. 하고 화나고 왜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셨어요?
1: 엄마 때문에.
0: 엄마 때문에. 네.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1: 애가 상황이 저런데.
0: 네.
1: 얘는 피곤하고 좋은데
0: 네.
1: 엄마는 자기 생각만
0: 한다. 네네. 네네. 그 둘 사이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지금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너무 답답하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막 원망감도 막 생기고 예. 네. 지금 아이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엄마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 중에서 어떤 거를 동원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쪽이죠. 예. 엄마는 지금 여기를 동원해서 아이에게 산수를 하나 더 가리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아이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는 지금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에 대한 가슴에 얘기해야 하고 맞춰서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는 가슴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못 알아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신체. 신체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신체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막 손을 치기도 하고 그죠? 네.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세겠다고 아주 더 크게 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 답답하다고 엄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나 이래서 힘들어.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이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점점 높아가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동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체. 신체가 동원이 돼요. 지금은 저는 되게 온화하고 그리고 온화한가요? 하여튼 따뜻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신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뭐예요? 제가 방금 신체를 쓴 거예요. 제 목소리 톤을 쓴 거죠. 목소리에다 내 분노를 담아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먹도 그냥 말을 하는 거하고 주먹 한번 지어보시래요? 예. 저 옆 사람에게 내 주먹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자, 말은 절대로, 오야. 여기 바로 주먹 나갔어. 어떻게 한 거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괜찮아. 역할을 잘해서 그런가.
2: 얼굴 보여봐.
0: 얼굴 보여봐. 네, 바로 이렇게. 이 주먹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주먹을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주먹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주먹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 분노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조율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말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제 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 아이처럼 막 악을 지른다든지 나중에는 사용되는 거를 이제 근육이 사용되겠죠. 그리고는 막 물건을 확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막 발로 이렇게 찬다든지 아니면 막 쿵쿵 댄다든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주먹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예.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 자, 제가 정의를 예를 드릴게요. 따라 하세요. 대화란.
3: 대놓고
0: 화를 내는 것이다. 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분노로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불통이라고 얘기하죠.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작게 말할 때 그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아까 이 아이도 처음에 작게 말했을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소리가 커지겠죠. 나중에는 호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마지막은 호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마지막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물었듯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답답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슬퍼요, 서글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아이가 반복적으로 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이죠. 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고통의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온량한 혀와 그리고 배려한 혀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제 강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의 학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었는데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건 전혀 신앙의 연수하고도 아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화가 확 올라왔을 때에 우리 속에 분노라는 것은 가장 먼저 집결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세치혀입니다. 그리고 이 세치혀를 성경은 패역한 혀, 정말 그 폐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제정신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주 화가 나면 부부 사이에서도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고 데이트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짝을 만나세요. 방금 짝 정해드렸잖아요. 예, 두 분씩 한번 만나보시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두 분씩 만나셨어.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잠깐 연기자가 될 거예요. 뭐라고요? 연기자가 될 거라. 연기자. 연기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집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대로 역할 연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대사를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세요.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다음 대사를 다시 받아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 읽듯이 뭐 너네 집안 내력이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돼서 뭘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오빠 개머리야 간다 말하기 싫다고 이렇게 줄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실제 대사처럼 야 너네 집안 내력이요. 어? 아이 됐어 말한다 그래. 뭐 이렇게 아까 이게 연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연기. 자 갑니다. 준비. 준비. 왔다 갔다. 찍은 사람이 먼저 하라는 얘기. 자 준비. 레디 액션. 아, 우리 이 두 사람 한번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옆으로 서서 대사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도 보면서
2: 네.
0: 네. 아, 리얼하게 하셔야 돼요. 방금 하셨던 거 그대로. 예, 네, 저로 보시면서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대사,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사, 그 다음 대사, 대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준비, 레디, 액션.
2: 지내지만 내력이잖아.
3: 아, 관둬. 말하기 싫다고.
2: 벌써 오란다고.
3: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2: 오빠 귀마걸이야?
3: 니네 집안 내력이다.
2: 아까 했잖아.
3: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0: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 대사 맞으려고 갈게요. 준비. 준비? 준비? 아 힘들어 그죠? 레디 레디 액션! 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혹은 우리가 또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홍수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랑의 홍수 상태는 빠지게 되고 자 우리가 이런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다루면서 나도 모르게 대화로 말을 풀려고 대화로 상황을 풀려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뚜껑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소리 헤어질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아 이제 헤어져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갈등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결혼 안 하시면 되고요. 안 만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고 있죠. 나하고 너무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자, 근데 이런 차이나 혹은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작하다가 점점 내가 뚜껑이 열려지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4: 알아요.
0: 아는 사람? 야 이거 내가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4: 알아요.
0: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4: 알아요.
0: 다 알잖아요.
4: 네.
0: 왜?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2: 흥분.
0: 그쵸 흥분되죠. 또 목소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또. 막 떨리고 막 주먹이 막 떨리고 주먹이 막 떨리고 또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패려녀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5: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개 언어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BBN 지구촌 소식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BN 8개 언어 사역을 통해 청취자들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며 BBN 사역을 위해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BBN의 성장 과정 등의 소식을 전하는 소중한 소식지입니다. 이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끼며 볼 수 있는 이 사역 소식을 이메일 뉴스로 받아보기 원하신다면 BBN 홈페이지 www.bbnradio.org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아이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예스와 노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둘 중에 하나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노보다는 예스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스가 좋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될 수 있으면 다방면에 걸쳐서 예스라고 우리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 이것 하지 말라. 예. 이것 해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는 많은 측면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노라고 말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거절하고 그 시험을 뿌리치고 승리해야 됨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스함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고 일평생 좋지 않은 불명예가 다시 자신을 따라다니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이 문제들도 예스와 노 사이에 망설이다가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이 알면서도 어떤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어떤 명예와 권세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지위를 원해서 타협하고 양심을 속이고 예스라고 말함으로 굉장한 문제에 봉착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말함으로 오늘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좋은 것이 과연 누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고 어떤 각도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질 앞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누군가 줄 때에 물질은 과연 좋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엄밀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노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백성들로 아름다운 간증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지라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어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파라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호실장,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의 지위를 최고의 지휘자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하는 종들 가운데 제일 상전으로, 책임자로, 매니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잘생겼고 용모가 뛰어나서 그 아내가 아주 음심을 품고 요셉과 함께 눕자고 요청을 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이 요셉의 고백은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느냐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죄를 짓겠지만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연관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이든 그것을 떠나서 이 모든 연약한 허물들, 범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내와 함께 죄를 짓고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와 권세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를 본다면 요셉은 개인에게 노라고 표현했다면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임금을 향해서 노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15세 아주 연약, 청년기를 바로 앞둔 청소년 시기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빌론의 임금을 섬기기 위한 언어와 음식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배우면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길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히브리의 문화, 히브리의 신앙, 히브리의 언어 모든 것 다 삭제하고 바빌론식으로 길리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자신들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았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자신의 영적인 삶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상전이었던 통치자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편하게 그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교육받고 잘 성장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한다면 어찌 보면 다니엘은 출세의 가도를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국가를 향해서, 바빌론의 정부를 향해서 노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개인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속했던 그 당시의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노라고 말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나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나 우리 교회 공무원들이 계실 것이고 학교의 선생님들, 교수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개인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해야 되겠고 때로는 사회를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아니면 어찌 보면 한국의 정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0: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나에게 물질의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승진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노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양심 앞에, 내 신앙 앞에서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노라고 단호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때 노라고 말하지 못했었던가? 자,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 속에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노와 예스 사이에서 우리가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용납한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적인 기준, 원칙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내가 소락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과 원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직장과 어떤 환경에 처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서 헷갈려가지고 노할지 예스할지 막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 신앙의 노선들, 확신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의 타협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은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성공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한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타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를 위해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내 신앙의 삶을 잘 정립해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원리와 원칙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노라고 말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거 수락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수락하고 마는 한쪽 눈은 감아버리고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그냥 제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원리 원칙은 알고 있지만 결국 육신의 정욕 때문에 타협하고 시험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 사탄이 다가와서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따서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혹과 타협하는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는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1장 잠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십시오.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모종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일순간의 그 축복 달콤한 그 맛을 사랑해서 결국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과 저런 유혹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열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고 절대적으로 예배 우선순위로 늘 매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전을 보급받고 일주일 동안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희들 주보에 이번 주간에 읽는 그 성경 구절들 범위를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늘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집에 들어가셔서 아침마다 펴서 읽으시고 못 읽으셨으면 또 다 읽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다니엘이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짝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을 짝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짝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울 때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의 조건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절될까 두려워서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직장의 상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여태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신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것이 결국 그 요구나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차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난 일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요구, 제안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1순위 관계,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적인 관계다. 이 관계는 최고로 가까워야 하고 최고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말씀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하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그들의 요구, 그들이 제안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거나 직장 가면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면 술 권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뇌물을 줄 때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데 이거 거절하면 나는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고 관계도 끝이고 거래도 끝이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노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타협을 무찌르고 노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나는 노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유혹과 시험은 출처가 어디냐?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포장 속에는 굉장한 폭탄과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는 과연 이 사람의 의도가 뭔가, 출처가 무엇인가, 배경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진단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말씀에 입각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유혹, 그 선물, 어떤 좋게 보이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승진과 관계된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에 유익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연봉과 관계된 것일지라도 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노라고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펴 있으시니까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348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테스트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템테이션을 우리에게 가져오시지 않는, 시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 어떤 이성적인 유혹의 시험, 물질적인 시험, 타협의 시험, 부정한 모든 모양으로 위장된 그 시험들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분별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사탄에게 온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때는 단호하게 경상하고 깨어있고 거절하고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대중이 있는 곳으로, 밝은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 어둡고 개인적인 장소를 벗어나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성적인 범죄의 유혹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요셉은 달아났어요. 옷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둘이만 있지 않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주는 시험인가 배후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노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노라고 거절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 일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불명예를 나에게 입힐 것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내게 입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에 지금 이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은 일평생 수치와 불명예와 후회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습니다. 물질적인 이득, 아름다운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그러나 잠시 잠깐뿐이면 후회하고 일평생의 그 수치와 불명예가 내 인생에, 내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뒤따라다니는 불명예가 일평생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시험과 이 범죄의 순간들은 잠시 잠깐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를 허물고 일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들도 이성적인 간음의 죄를 빠져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일평생 그 수치가 따라다닙니다. 아무개아무개는 간음한 사람이다. 후회합니다. 번복할 수가 없죠. 일순간에 찾아온 그 달콤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의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뇌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뇌물, 부정, 일순간에 그 유혹,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발각되고 감옥에 가고 일평생 불명예스럽게 일생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은 단 짧은 순간에 달콤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는 것처럼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부끄럽게 우리의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일평생 이 수치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남성 여러분들, 아내 되신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직장과 위치와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불화살을 날리고 있고 굶주린 사자처럼 연약한 사람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과 범죄와 이 시험 앞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달콤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평생 나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수치감 속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린 결코 일순간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노라고 담대하게 망설임 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태평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 겁니다. 이태평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실 때 병성도로 다니셨고 그리고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 이태평 목사님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수도권 성서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친교회 참석했다가 목사님 몇몇 분들과 함께 이태평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태평 목사님이 지난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로교통공단에 일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차 회사에 나가서 도로교통에 그 맞는 국가가 정한 법대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전수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쉴 때 쉬고 있는지 무리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아는지 조사를 가게 되면 이 사장들이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잘 봐달라고 찔러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백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거 주시면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나 이거 주시면 내가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봉투를 내밀다가 다시 망설이고 멈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집에 가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에 두둑한 봉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계좌를 통해서 다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 있는 사장들이 야 이런 분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 내가 처음 만나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들 점수를 잘 줘가지고 그분 개인 택시 좀 나오게 해주시오. 청탁을 의뢰하고 이 회사에 점수를 잘 줘가지고 서울시청에서 높은 점수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봉투를 엄청 준다는 거예요. 네, 이태백 목사님이 다 거절하고 신앙 양심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뇌물 다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공무를 집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태백 목사님 아들이 장남이 이시원 형제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시원스쿨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굉장히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모든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들 상대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TV에 광고 나오는 거 아시죠? 광고 한 사람당 3억씩 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잘 돼요. 자, 이 태평 목사님께서 그 조금의 월급 받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옆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들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의도에도 빌딩 샀고요. 최근에 강남에도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반포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겼는데 강남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도 강남에 교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남 땅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한 평에 1억이에요. 거기에 근데 지금 8, 90평 땅 사가지고 건물 올렸습니다. 거기에 예배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성서 침례교도 강남에 예배당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노라고 말할 때 노하고 깨끗하게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처할 때 노라고 말할 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꺼리낄 것 없고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 머리 숙이고 숨을 필요 없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발 뻗고 자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당할 때쯤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탁하고 저런 부탁하고 이런 거 싸들고 와서 이거 받으라고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받아버렸습니다. 어느새 벌써 입금되어버렸습니다. 내 계좌에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당할 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쯤, 유혹당할 때쯤 굉장히 곤란할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두셨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 저러한 시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양심의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상 노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명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믿어주게 될 것이고 신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 저놈은 늘 뇌물 받아먹은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원 한 푼, 10만 원 한 장, 100만 원 한 장 한 장 받지 않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의 임금이 인정하는 최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작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 차례 쌓이고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차갑게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예스와 노 사이에 회색지대는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하시면서 예스면 예스, 노면은 노,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내가 속한 환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받는 유혹이 있고 가정주부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건 간에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호하게 노라고 즉각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창세기 45장 8절로 15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인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을 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째 잘 되고 둘째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주었노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부모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하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마땅히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늙으신 아버지가 손을 떨면서 식사를 하다가 자꾸 음식을 흘리시니까 주방 한편에 조그만 상을 따로 만들어서 잡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들고 잡수시를 하니까 혼자서 그게 됩니까? 자꾸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민망스러워서 뭐 안 깨지는 그릇이 없나 하고 주방을 돌아보니까 주방 옆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밥을 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었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늙으신 아버지는 주방 옆에 조그만 상에 혼자 앉아서 고양이 밥그릇에 식사를 하시는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 네가 밖에 나갔다 왔더니 그 아들 네 아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손주인 어린 아들 다섯 살 한 아들이 뭐 나무 목침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는 칼로 가운데를 푹푹 이렇게 파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나무 그릇 만듭니다. 나무 그릇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빠 나중에 늙으면 할아버지처럼 여기 밥을 담아드리려고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명심보감에 보면 효순환생 효순자, 오역환생 오역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사람이 불효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부모가 진심으로 충성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또한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들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어찌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예,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또한 우여곡절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효도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부모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 오늘 2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려 22년 동안이나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려진 채 애굽의 종으로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요셉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복수하고자 하거나 혹은 자신을 그렇게 버려둔 채로 찾지도 않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 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각 나라 민족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입하러 올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구나. 정말로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가 온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는 형제들을 다시 만난 기쁨보다는 그가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기쁨이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기대와 기쁨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그 아버지를 모셔와 효도를 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셉이 효도를 하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사랑과 귀한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얍복강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과연 그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밧다마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약속을 받고 소원 기도를 했던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토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한토막의 순간들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을 살면서 그가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얍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나 어려운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순간순간을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자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떠날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의자들을 건넜는데 그러나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신앙생활을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며 자랐던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이 그 험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생활에서 그가 그렇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도 아버지와 같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그러므로 또한 그의 범사가 형통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의 주인 남이 다른 사람이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 그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며 그를 집사로 세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혈혈단신으로 종이 되어 낯선 곳에 팔려온 의지할 것이 없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0: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낯선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부친처럼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의 부친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내는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같은 일이 평범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만나게 된 축복의 기회나 그 기회를 통해 그가 얻은 축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할 수 있지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뭐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내 자랑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또 명예, 또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효도를 하고자 하고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그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멀리 계신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3절에도 보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어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그랬어요. 가서 아들 자랑 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가 그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려는 이유도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발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일까요? 저도 벌써 부모를 떠나서 미국에 온 지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89년도 미국에 왔는데 내년도면 이제 30년이죠. 지금 30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면 언제나 기쁜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실질적인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전화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가볍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저희 부친께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임원준 씨 들어갔다가 치료받으시고 마지막 날 그 병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러더니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볍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목회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그러나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그 소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이고, 사실 그것이 효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예, 우리가 부모를 물질로 섬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자신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자식에게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으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아버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짧게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효도는 부모와 함께 하는 것. 부모와 함께 하여서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지체 말고 내려오사라고 했고요. 10절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또 가축과 소유가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에 머물며 요셉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멀리서 기쁜 소식을 보내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멀리서 좋은 소식만 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효도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얻고 바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잘 될수록 더 자신의 것들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이에 그는 지금 그의 부모 형제들을 전부 다 자신이 거하는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부모를 책임지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그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었고 그의 신앙이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삶의 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요셉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효를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효는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평범한 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는 저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전화를 드리지만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자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혹은 가까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관계입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이죠. 그런데 22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셉도 외로웠겠지만 베냐민도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친형이 살아서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아이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고 했는데요.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던 배다른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전까지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줬을까요? 역시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을 잘 모신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우애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요셉은 진정 그의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우리가 시기하고 칭호하고 복수심에 불탈 만한 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요셉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실질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진정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택하신 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Everything.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징벌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오래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우리가 근심에 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과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뭐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긴 경기를 다시 재방송 틀어서 볼 때는요. 뭐 처음에 지더라도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기는 거 보니까요.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까요. 그거를요.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과적으로 이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는 그의 원수와 같은 형제들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에 모든 이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통한 열두 지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주일의 행사로 초등학생들에게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한 아이가 집에서 열심히 암송 연습을 하는데 2절 말씀은 2절 말씀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럼 공격은 뭐고 공경은 뭐예요? 그랬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공격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해? 거짓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효자가 있어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불효자가 상이 그 임금님의 상이 탐나갖고는 하루는 임금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그 불효자가 어머니를 갑자기 등에 업고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임금님 앞에 말합니다. 임금님 이 사람 절대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 타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이 놀라운 명언을 했습니다. 효도란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그러므로 상을 내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효도는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순종.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효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효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모를 향한 복수심이나 좋지 않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혹 여러분이나 누가 될지라도 다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 없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효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2번째 1920년 3월 5일과 4월 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출발로 민족제 시작은 순탄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일 쪽으로 신문의 보도 성향이 바뀌었다. 일본의 치밀한 각본에 의해 계획된 일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래도 신문인데 우리 애가 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 무슨 해를 말하는가?
1: 조선 글로 씌어진 신문인데 우리에게 유리한 글만 올리겠습니까?
2: 그것이 문제인가?
1: 날개까지 달아주는 간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조진태가 누구인가? 조진태.
1: 조선일보의 사장 아닙니까?
2: 회장, 다이쇼 실업 침묵회 일원이다. 그잔 사업가지, 정치가도 사상가도, 물론 독립운동가도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예민해질 필요가 없다.
1: 하지만 그자도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 아닙니까?
2: 언론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언론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잡은 것이 아니야. 그 얘긴 우리가 정부이고 우리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벤조, 나도 물론 그런 염려를 했다. 그러나 만약 겐조 자네 말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정관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응?

0: 예.
1: 어서 오십시오. 오는 길에 누가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0: 예, 걷기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요. 나만 오는 길로 왔습니다.
1: 자, 여기 있습니다.
0: 가족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이 계시고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1: 이젠 장로님께서 잘 나눠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0: 가족 걱정 마시라요.

0: 이거 이거 때 아니게 비가 이리 오는구만. 부인 고조이 며칠째 내리고 있는 거이디요.
1: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2: 주인아는 주인아는 큰일 났습니다요. 큰일이요.
0: 아이고 저 이건 무슨 일인데 아범이 이렇게 달려왔네.
2: 아이 그래 이 창구가 창구에 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요.
0: 뭐 이거 뭐 그래?

0: 와, 비가 많이 오는구만. 일본도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비가 오면 좀 한산하니 우리로서는 비가 오는 것도 괜찮지. 겐조,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1: 비도 오는데 요 앞에 가서 파전이나 하나 하고 오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파전?
1: 예, 조선에선 비가 오면 파전을 즐겨 먹지 않습니까?
0: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출출했는데. 좋아, 가지.

0: 일본도 지금 비가 오고 있겠구만.
1: 일본과 조선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니 그러겠죠.
0: 고향에 가고 싶지 않나?
1: 고향이요? 아, 뭐 가고야 싶지만은 이곳 일이 워낙 빡빡해서.
0: 이제 좀 한산한 것 같지 않나? 언제 휴가를 한번 다녀오지 그래.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가만 가만. 저자가 누군가?
1: 응? 아니, 누구 말입니까?
0: 저기 비를 맞고 급히 뛰어가는 저 남자 말이야.
1: 어? 아, 유계준인데요.
0: 유계준?
1: 소금을 파는 무역을 한다는데 비가 와서 가나 보군요.
0: 소금?
2: 내보라, 얼마나 들어간 거이야? 도대체 얼마나 창고로 물이 들어간 거이야?
3: 아, 예. 한 발목까지 찼을 겁니다.
2: 뭐이가 발목까지? 이거 저거 큰일이구만은.
3: 그래서 일단 손은 써놨습니다요.
2: 하고 기는 되고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이가?
3: 예.
2: 자, 어서 가자. 어서.
3: 예.
0: 인조.
1: 하.
0: 유계준을 감시를 잘하고 있나?
1: 예. 하지만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무슨 일이 안 벌어지도록 말이야. 난 저자를 보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유계준. 유계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늘 잊지 않고 멈추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다윗의 감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 시간 BBN 방송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나의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먼저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2: 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힘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어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어심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군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어심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심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푼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3: 제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인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녕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녕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여.

0: 그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훼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지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 제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0: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전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모셔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종종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아마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가 싶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밝히고 또 있듯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람센스 경은요, 누가의 글들을 비평적으로 연구한 후에 누가야말로 고대나 또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아마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리라고 봐요. 사도행전은 여러 방면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성경입니다.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는 신약성경은 어찌 보면 아주 큰 단절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우스턴이 지적한 대로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사도행전의 비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부활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최종 사건은 승천인데,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종 사건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런데 그것은 또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서들과 또 서신서들을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깔때기에 말해요, 어떤 액체를 부으면 그것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작은 병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결국 깔때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이라고 하는 작은 병에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대선교 위임령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을 밝혀주고 있고요, 소개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이 제시하는 교회들의 설립 역사를 또한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 서신서들과 함께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곧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가 눈에 보이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영적인 몸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또는 그 열쇠는 8절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핵심 구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분된다고 봅니다. 즉 1장 1절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또 끝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자연스럽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완성되지 못한 성경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어떤 전셋집에서 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이렇게 그러면 결론 없이 마쳤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의사 누가로 하여금 그 다음 장들을 지금도 쓰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바, 그 행위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세계 곳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우리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분은 가시고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만을 옮기셨을 뿐입니다. 즉, 주님은 본문만을 이동시키신 것이죠. 본부만을 이동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그 본부를 가버나움에 두셨어요. 이제 주님의 본부는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먼 나라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탁월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탁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요한복음에 네 번 언급되어 있어요. 즉 요한복음 1장 33, 7장 37, 39절, 14장 6절, 17장 20절, 22절 이렇게요. 그와 같은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성령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이 오늘의 교회에는 거의 좀 약화되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영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영적 기구인데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창설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장소의 현저성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서 끝나게 되는데 윌리엄 람세스 경은 의사 누가가 언급한 모든 지역을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현저성이죠. 여섯 번째, 사람의 현저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리나 군중을 제외하고 모두 110명 정도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저는 아마도 1세기 말엽에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처음 아마 2-300년 동안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장이 확실히 오늘날에는 완만해졌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메시지의 그 중요성이 중심이었고 심장이었고 어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설교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전파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했는데 한 번만 제목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둘째는 성령의 탁월성, 셋째는 교회의 능력, 그 다음에 넷째는 뭡니까? 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소의 현저성이고요. 여섯 번째는 사람의 현저성, 일곱 번째는 부활의 현저성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서론 부분, 이제 직접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누가 저에게 사도행전의 좀 제목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루시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그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음이 불처럼 타오르는지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1장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예비하는 장으로서 간결한 서론과 또 그리고 부활 후 40일간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 또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도를 택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먼저 쓴 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의 후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중단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오늘날 서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이제 의사 누가는 어디서 도치문을 사용해서 4절까지 계속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자, 3절 봐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어요.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출현을 10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의 출현에서 보여지듯이 부활 후의 사역은 부활 전의 사역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상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하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거니셨던 분으로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믿죠. 주님은 바로 이 순간도 저 천국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그는 일평생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데 그는 교회가 정말 예배와 모임에 그 아주 철저히 참석을 했었고 또 자신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조차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이죠. 그의 놀라운 발견은 예수께서 정말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말이죠.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금도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의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의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뭐 임진왜란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것과 또 그가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으로 세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저는 비록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고 제가 확인한 증거도 사실 얼마 없지만 그저 학교 다닐 때 오늘 배운 것밖에 없지만 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임진왜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명한 증거가 많이 있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역사적 사료와 증거만을 비교해 본다면 임진왜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관한 자료의 비교가 되겠어요? 아마 만배 이상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것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자료가 부족했을까요? 문제는 마음 곧 믿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인간은 오늘날 하나님을 통해 그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잠깐 부활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성경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이 잘못 해석되고 있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땅에서 들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주님은 부활로 들리셨습니다. 예, 바로 죽은 자로부터 들리신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하든지 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간에 이 본문은 분명코 주님이 죽은 자로부터 들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첫 번째 시간 나누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레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그 제단 위에 뼈를 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징조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들이 쏟아질 것을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말하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비된 그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고 자기 고향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참 좋은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밥도 준다 그러죠. 그리고 선물도 준다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참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잘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이 베푸는 어떤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대로 유다로 돌아갔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던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자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있고 그리고 나귀도 그 곁에 있고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잡혀먹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이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사역을 참 훌륭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가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왕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물 마시고 한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이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은 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또 그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누가 전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슬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일부러 죽게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실수로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의 문제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빨리 전하고 그곳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빨리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난 뒤에 돌아오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에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늙은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사람은 집에까지 쫓아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첫째 문제는 뭐냐? 예, 빨리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빨리 돌아왔다면 늙은 선지자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또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다 보니까 결국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집에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쩌면 긴장이 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 이제 저 나무 밑에서 좀 쉬고 가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이 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 잊었는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결국 쉬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잘 영적으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잘 넘어지는가 하면 큰 사역 마치고 나서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될 때 잘 넘어집니다. 사역이 힘들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할 때는 영적으로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 일이 잘 진행될 때, 또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해냈을 때, 그때 사람이 아차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그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사도 바울은 왜 뒤에 있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렸는지.

0: 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을까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목회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포함한 것도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예요. 이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아주 평화로울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젊은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첫 번째는 이분이 거절을 잘했죠.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는 이 사람이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처음에는 잘 거절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에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깜빡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100%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잘 넘어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인가?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100%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어이없게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에 어떤 변경이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기에게 직접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또 나중에 어떤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도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을 해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느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시점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많이 말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떠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시장하고 목도 마른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던 차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그냥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말랐다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강한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성적으로 강한 욕망을 느끼고 있을 때였겠지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은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틀림없이 그 시간 하와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그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재물에 대한 필요가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재물이 남아 돌아갔다면 절대로 그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갑자기 필요했을 거예요. 처음엔 다 드린다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도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또 돈을 보니까 또 갖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부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느냐? 언제 유혹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욕구와 욕망이 강할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왜 정욕과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욕심이 발동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역을 잘하고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참 그런 우를 범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 같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볼 때 베델에 산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한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았다 그랬습니까? 베델에 살았죠. 베델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렸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지금은 어떤 장소가 되었는가 하면 우상의 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에서는 베델이 우상의 집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주로 어디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다음보다는 베델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왕이 제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좀 말려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베델에서 살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예, 베델에서 멀지 않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레위 사람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고 우리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도 정말 자기가 그 왕을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할 자신이 없으면 자기라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떠나올 때 같이 따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말은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최초에는 묘지 근처에 사니까 아들이 맨날 콕하는 흉내를 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아들이 맨날 또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맹자가 그 글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모 삼촌 지교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지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올 거 아닙니까? 헌신을 하고 싶어도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먹으면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 멀리 살면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멀리 사시는 분들 계시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세요. 교회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과 다 멀리 사는 거예요. 30분 내 거리로 다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주로 다 멀리서만 오셨나 봐요. 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됐으면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렇게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한 거. 거짓말해서 데려온 거. 이게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이 늙은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뭐였죠?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사람의 곁에 놓아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좋아한 거예요.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려고 자기 집에 거짓말해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서 데려왔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이 사람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거기서는 절대로 떡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가 존중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도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거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내가 저 여자를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괜찮아. 데리고 와서 동침해. 너는 왕이잖아. 왕이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 절대로 모를 거야. 다윗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하고 말았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빠져도 괜찮아.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 같은 사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르면 내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의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분명히 들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가 사실 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죽임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공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는 이 사적으로 죄를 범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 왕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더니 결국 지가 먼저 죽었구만. 그러면서 아마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소식 듣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자기의 잘못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과감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나는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약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는데 오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 때 이 땅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천국에서 못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물질과 명예,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인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1대1로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지진과 기근이라면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보면 이 세상 자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뭐하러 있어요? 예, 재난이에요. 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린 그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거죠.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과 끝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뭘 했습니까? 자랑했죠. 예수님 이거 멋있죠. 이 돌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너무 충격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멸망이거든요. 그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의 질문 두 가지인데요. 언제 그런 종말이 옵니까? 그 종말이 오면 징조가 뭡니까? 요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 온다는 그 말씀을 사실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때를 말씀하지 않고 징조만 일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시작과 끝이에요. 아니 종말 자체가 끝인데 또 종말 안에 무슨 시작과 끝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며 무엇이 이 종말의 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본 말씀 다시 한번 잠시 보시죠.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그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굉장히 구약을 인용해요. 직접적인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만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미지.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해도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감람산으로. 이 이미지가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세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1차로 포로 잡혀갔던 건 아니 성전이 파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중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동쪽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머무는 것을 에스겔에서 그냥 환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 올라가는 것은 그 이미지가 이미 뭐가 되죠? 겹쳐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게 이미지가 겹쳐진다니까요. 또 하나 스가랴서 14장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입니다. 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14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을?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날이 너희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죠. 그 날이 오면 뭐가 일어나니까? 구원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기다렸단 말이죠. 4절입니다. 14절,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발입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에 무슨 산이 있다 그랬어요? 감람산. 그러니까 에스겔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버려요? 감람산, 감람산에 머무르는 거죠. 그것처럼 스가랴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오면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 막 도망가고 이랬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니까 사람들 막 도망갈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무슨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심판이란 말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두 종류가 나죠. 산이 쪼개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자. 하나는 함께하는 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자가 있을 거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감림산에 감람산에 이거에 감림산이 갑자기 나오죠. 감람산에 서실 때에 도망가는 자가 나오고 함께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그날에 나는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한 자는 함께 그와 선다고 했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날에 심판을 받고 주와 함께 설 것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6절,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건 다 심판 이미지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날의 뜻으로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또 심판의 날이 되고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산이 쪼개지는데 정말 산이 막 쪼개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죠. 나누어진다. 그 감람산에 서신 분으로 앞으로 모여드는 자가 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심판의 날에 놀랍게도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가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전 세계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치지 않고 흐를 것이다. 이 생수가 또 솟아난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쪽 문에서, 성전 동쪽 문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거 무너지리라 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 올라가실 때 적어도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 두 개가 겹쳐지죠. 하나는 무슨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스가랴서죠. 그래서 감람산이 여호와의 발이 서게 되면 양쪽으로 나눠져요. 주님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 앞에 모이는 자.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가 갑자기 뭐가 되죠?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자리예요. 외적으로 볼 때 심판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거든요. 심판과 용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겉으로 보이는 심판인데 그 안에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아, 예수님께서 하필 감람산에 올라가시니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보면 24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아 이미 이 말씀을 탁 하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 말씀하고 스가랴 말씀 읽으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미지가 겹쳐지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때를 말하죠. 이 때는 뭐예요? 종말의 때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세상 끝, 종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종말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는 말씀을 전혀 답을 안 해주세요. 왜안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네 알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모가 어디를 멀리 떠나면서 애들에게 엄마 올 때까지 숙제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갈면 꼭 애들은 물어요. 언제 옵니까? 왜 물어요? 올 때쯤 되면 준비하고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꼭 언제 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는 어떻게 해요? 갔다 올게 그러면 예 알았어요. 열심히 숙제하고 방 청소도 하고 동생 잘 보고 있을게요.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고 묻는 의도가 뭐예요? 올 때쯤 되면 청소해놓고 숙제하는 척하고 책상에 앉아있겠다. 텔레비전 보다가 빨리 방에 가서 책을 펼쳐놓는 거죠. 근데 눈치 빠른 엄마 아빠는 오면 텔레비전에 손을 딱 얹어보는 거죠. 떳떳해. 누군 눈을 피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곧날 대비해 있다가 잘 맞이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잘 넘어갈까요?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잘 넘어가요. 왜요? 내가 고난을 알려줄게 하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질문하는, 언제 오십니까? 이런 종말이 언제입니까? 딱 물었을 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네가 미혹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너 미혹될 수 있어. 그럼 예수님 오시는 날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좀 놀다가, 그날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꼭 이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목사님 그렇다면요. 전도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이래요. 지 죽을 날을 어떻게 알려고. 오늘 밤에 내용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질문 안에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속에도 무슨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곧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어디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갑니다. 4절 보세요. 그런 질문을 딱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뭐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질문 안에 미혹에 넘어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뭐 정말 성경이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의 그 안에 심층 구조를 보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많을 때에, 그런 질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고, 그 질문을 따라간 사람들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답답해 죽겠는데, 신천지 갔더니,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다 이루어 새 언약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은 저보고 좀 처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답답했던 것을 속속 풀어주니까 그렇게 해서 뭐에 넘어가 버렸어요?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지난주에 우리 이늘 아카데미 빌딩 그 건물 우편함에 그 신문지하고 전도지가 다 꼽혀 있어요. 보니까 신천지가 붙여놓은 거예요. 앞에 몇줄 읽으니까 새언약 얘기해요. 그러면서 밑에 나가면 또 요한계시록 풀어주는 자 누구냐. 이래서 이만의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확,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임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미혹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패를 보통 사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가짜 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속고 그걸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도 가장 그리스도다워요. 목사인데 진짜 착한 목사. 정말로 친절하고 인품 좋고 성품도 좋고 성질도 안 내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올수 있단 말이죠. 사탄은 뭐로 위장해 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딱볼 때에 아, 저 사람 가짜다 라고 싶은 사람보다도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자라 이 말이죠.

0: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한민국에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는 오히려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신천지에 빠졌을지라도 결국 나중에 6개월 딱 코스 마칠 때 시험 치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는 이마리를 써야 시험에 합격해요. 그 시험 딱 칠 때 이상하다 하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6개월 훈련 받는데 시험 칠 때 마지막에 보혜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만희라고 이름을 써야 합격을 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 해서 나온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끝에 가니까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드러나 뭐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드러나는 거니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야 정말 저 교회 또는 저 목사님은 정말 성경도 하는 교회 같아. 물론 그런 교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 따르는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책 볼 때 사기꾼 같으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위가 클수록 5년, 10년까지도 공을 들인다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신뢰를 쌓아두고는 나중에 혹 다 뺏어가는 겁니다. 큰 사기꾼들을 다 그렇게 해요. 조희팔 씨? 완전 죽음까지 연출하잖아요. 죽음까지 조입할 시. 몇 년 동안요. 이자 팍팍 준다니까요. 은행 예금은 뭐 얼마 줘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팍팍 받는 겁니다. 세상에 한 1년 동안요. 이자를 은행보다 10배 정도 은행보다 이자를 한 10배 정도 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이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은행에 이었더니 이자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10%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친척까지, 뭐, 친정에, 시댁에 아는 사람 돈 다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뭐 하면 되죠? 이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기친 돈이 몇 조였어요? 2조인가? 여러분, 사기꾼은요, 이렇게 신뢰감을 줍니다. 언제요? 처음에. 정말 믿을만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요 속은 거예요. 이게 저 그리스도 이런 원리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리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징조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난리와 난리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지진이 우시아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옛날에도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물론 이 난리라는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난리에 속해요. 자연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핍박도 재난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지진과 기근이라면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보면 이 세상 자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뭐 아래 있어요? 예, 재난이에요, 재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린 그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내는 거죠. 이게 재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독문 시편 90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는 분명히 종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에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뭘 알아요? 종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언제 종말이 시작됩니까? 대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뭘 알아요? 그때부터 종말임을 알고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단 말이죠. 그럼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작?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종말의 사인이에요. 요엘서 2장에 나오죠.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도들 보고 야 너희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술도 먹고 낮 술도 먹지만 보통 저녁에 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말세를 알았죠. 그런데 그 말세는 언제부터의 말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던 그 사건부터 말세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해도 간과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에도 찾아본 말씀대로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증거되는 그 순간이 종말이 뭐예요? 시작이며 그 십자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게 종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 개념으로 발전 개념은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꾼다. 환상, 비전, 꿈, 뭐 젊은이는 장래를,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거다. 환상, 꿈, 비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예수 믿고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비전을 가지라고.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고.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런 야망과 비전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추구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종말을 아는 거죠. 말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십시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 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서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비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비전 센터를 세우고 비전 얘기하는데 참된 비전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게 비전이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선교 센터도 세우고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비전을 거기에 섞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십자가의 가 증거되는 건 십자가의 방식으로 증거되는 거죠. 세상의 힘과 영향력과 세상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상국과 그 비전이 뭡니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해야 돼요? 종말이 왔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란 것은 미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그래서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뭘 예언해요? 세상 끝났습니다. 세상 끝났습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럼 운동장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옛날에 운동할 때 기마전 하잖아요. 청백전. 청백전 할 때에 천군 대장, 백군 대장 기마전을 할 때에 여러분 아무리 숫자 무너지지 않는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대장. 그래서 집중 공격을 누구에게 합니까? 대장. 그래서 천군 대장은 백군 대장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기마전 잘하는 사람을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제쳐놓고 얕던 대장기만 뺏으면 되잖아요. 대장기를 뺏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뭐 백군이 졌다고 합시다. 백군이 졌는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백군 자기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어이, 백군 졌다. 대장 졌다 하면 뭐예요? 싸우다가 손에 힘이 어떻게요? 에이씨 이러잖아요. 그래서 백군은 항복하는 것이고 천군은 뭐 하는 거예요?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앙 나오면 네 거니 내 거니 막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라들마다 왜 일어나요? 땅 따먹기 아닙니까? 경제 싸움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승리만 자들은 뭐라고 해요?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이 임한 자들이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으란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곧 피와 불과 연기라. 무슨 의미지? 심판 이미지. 아까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산이 쪼개지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는 거 심판 이미지. 피와 불과 연기예요. 주의 크고 영호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라. 심판 이미지. 자, 그 날이 되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종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임해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종말이거든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에는 전부 다 종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정말로 요엘선에 예언한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였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정말로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정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만약 목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 자기도 못 쉴 거예요. 왜요? 내가 이루어질 비전이 있으니까, 나의 환상이 있으니까, 내가 꿈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까 성전을 지으러 갑니다.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없게 됩니까? 아셨죠?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동안 뭐 안 시키다만 결국 저렇게 하려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있었구나. 한꺼번에 지어 짜내려고. 보세요. 환상과 비전과 꿈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완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면서 또 다른 비전과 환상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면 어떤 분들은 그걸 좋아하더라니까요. 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설교를 났다네. 공부를 안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이래서 목사님 그거 싫어요. 진짜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안 그렇겠어요? 요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요거. 이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그 마땅한 그 일을 안 감당하려고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를 드십시오. 어른들이. 목사님이 그 말 안 하시더라. 잘 들어봐라. 그건 네가 깨로움을 뿌리면 핑계되는 말이지 그 얘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매를 들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자체가 문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사도들이 저는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일은 없습니까? 혹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인데요. 이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의 또 하나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성화 생활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방송 시간을 매매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BN 방송은 오직 청취자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물질 후원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후원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피난처요, 우리 삶의 요소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비로소 우리 삶에 새로운 행복이 있고 다시 일어설 비전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기쁨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내 평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은 산성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인도할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를 광고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광고에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TV를 시청해도 혹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광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속에 진정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로 안내하는 광고는 얼마나 될까요? BBN에서 마련한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는 그 많은 광고 가운데 영혼을 구원과 자유로 이끄는 생명의 광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달린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신뢰는 좋은 도자기와 같다. 일단 한번 깨지면 수리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반복적으로 신뢰에 배신을 당했고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알기에 이르렀죠.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불멸의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1: 뭐야? 직장을 그만뒀다고? 왜 그랬어?
2: 너무 아파서 그랬어, 레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해.
1: 당신이 하는 일이라곤 허구한 날 의사한테 달려가서 진료비를 낭비하는 거지.
2: 당신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로 당신을 찾는 그 여자.
1: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2: 아니, 당신은 잘 알고 있어. 내가 휴가 때 우리 오빠 집에 다녀왔을 때 당신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비 쓸 돈으로 그 여자에게 썼어. 덕분에 우린 공과금이 두 달치나 밀려있고.
1: 다시 파산 신청하면 돼. 벌써 7년째 돼가는데 뭘.
2: 안 돼.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1: 그럼 내가 이 집을 나가겠어. 당신 힘으로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든지 말든지 해.
2: 그래, 늘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번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인생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슬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이야기 제2부에서 우리는 그녀가 비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달린 모두의 실화 간증입니다.
3: 레이와 결혼 생활 18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그의 알코올 중독은 외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우리는 세 딸을 두었는데 큰딸은 17살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막내 아들은 겨우 생후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크게 싸운 후로 레이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꾸려갔고 문을 잠근 채 칩거하면서 지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은 제게 사회복지국에 있는 상담사를 만나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4: 달린 씨는 자존감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2: 친정엄마는 늘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주장했고요.
4: 달린 씨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2: 그러면요?
4: 우선 그냥 제 조언대로 시도해 보시고 얼마나 효력 있나 지켜보세요. 그리고 달린 씨, 집에서만 갇혀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2: 저도 가끔씩 교회에 나가는데요.
4: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싱글들만 모이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달린 씨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 겁니다.
2: 전 술 마시는 곳은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요.
4: 그 사람들은 컨트리 클럽 홀에 모입니다. 굳이 술집엔 안 가셔도 돼요.
3: 제 딸들이 제가 싱글들의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옷차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컨트리 클럽에 갔죠. 하지만 그곳에 가서는 차 안에 앉은 채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여자 두 명이 차 창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죠. 그들은 저를 빌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빌은 앉아서 저와 얘기를 나누었어요.
5: 지금 이혼을 겪고 계신 중인가요?
2: 네, 당신은요?
5: 전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거든요.
2: 전 겨우 17살 때 결혼했어요.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5: 그건 결혼할 만한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2: 이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엔
3: 아이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원했죠.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어요.
5: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달린.
3: 네. 하지만 그분이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5: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3: 저는 평생 처음으로 싱글 그룹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고 그주 토요일에 그들과 함께 볼링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그런데 그 토요일 오후에 레이가 맥주가 가득 찬 나무통을 들고 나타나더니 차고 안을 세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차들이 차례로 뜰 안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정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불쑥 뛰어나오시는 것이었어요.
6: 생일 축하해!
3: 세상에! 이게 다 뭐니?
7: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3: 정말 놀랐어.
7: 아빠의 도움으로 저희가 계획한 거예요.
3: 네 아빠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너희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7: 엄마, 제발요.
3: 파티는 고마워. 하지만 엄만 술 안 마시는 데다 이미 볼링 치러 갈 약속을 잡아놨어.
7: 알아요. 하지만 저흰 이 파티가 엄마한테 깜짝 선물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볼링 치러 가실 거 아니죠? 그렇죠?
3: 아니, 지금 가야 해.
7: 하지만 엄마, 여기 오신 친척 어른들 모두 엄마 생일을 축하러 오신 건데요.
3: 미안하다. 파티 재미있게 즐겨. 하지만 난 가야 해. 저는 볼링 도구를 차 안에 싣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친정 식구들은 오랫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친정 식구들은 레이와 함께 저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후 빌은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초청했고 우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5: 설교 말씀이 어땠어요, 달린?
3: 정말 좋았어요, 빌. 그런 내용은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 어떤 내용들이요?
3: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요.
5: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 엘라베마에 사는 우리 오빠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오빠는 죄에 대해 말했고 우리가 얼마나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절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워요.
5: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와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배울 거예요.
3: 그럴게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에 계속 나갔고 저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는 법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웠죠. 레이가 우리를 떠난 지 6개월 후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5: 오늘 일 어떻게 됐어요?
3: 다 끝났어요. 그런데 법정을 나올 때 레이가 걸어오더니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5: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3: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0: 케일러를 임대했어요. 빌이 우체국에 본업을 하는 것은 물론 그의 부모님 농장 가까이에 살면서 그분들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제 양쪽 다리의 통증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요. 양쪽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빌이 저를 의사에게 보냈는데 그 의사는 오직 진통제만 처방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결혼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제 마음을 몹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눈물을 쏟아냈지요.
1: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을요.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0: 두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가 기도했고 평생 처음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레이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해서 그를 용서했노라고 말했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빌과 함께 차 안에서 선물들을 싣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다리 아래쪽의 통증이 너무도 극심해서 거의 걸을 수조차 없었죠. 아이들을 시부모님께 맡겨두고 빌이 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죠. 당직인 의사가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렸는데 제가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무데도 부러진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통제를 주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통증이 너무 심하자 빌이 절 다시 응급실로 데리고 갔지요. 전 견인장치를 한 채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친구가 문병을 왔어요.
2: 이렇게 문병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를린.
3: 교회에서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2: 고마워요. 덕분에 성경을 읽을 기회가 생기네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3: 몇몇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을 해보세요.
2: 어떤 말씀들을요?
3: 로마서 8장 28절. 여기 제가 그 말씀에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잠언 3장 5절과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3: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자매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자매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주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세요.
0: 2주 동안 저는 날마다 병상 옆 서랍장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읽어나갔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4: 당신 견인장치를 풀었네요.
2: 네, 의사가 나에게 캐스캔을 찍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병원엔 그 장치가 없어서 내일 구급차를 타고
0: 그린베이로 갈 예정이에요.

0: 예. 아, 당신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네요.
1: 말씀이 정말 좋아요, 필. 아, 여기 시편 말씀을 잘 들어봐요. 119편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0: 내일 일이 걱정돼요?
1: 아, 죽음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꼭 알고 싶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의학적 위기에서 저를 도우실 것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린베이로 가는 내내 기도했고 검사 후엔 매니타워에 있는 병원으로 되돌아왔죠. 필은 퇴근하자마자 저를 보러 왔지만 의사가 저를 검사하러 들어오자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의사는 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죠. 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고 의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0: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의사가 내 다리를 절단 수술할 거라고 했어요.
0: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여보, 울지 말아요.
2: 아, 어떡해요. 나 다리 이렇게 싫어요.
0: 진정해요, 다리. 내가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3: 달린 씨, 먼저 다녀간 의사가 캐스캔 결과를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 제 다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3: 오른쪽 골반 부위에 거대한 종양이 있는데 뼈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 전체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유는 그런 경우 90%가 악성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분 다리에서 허리에까지 이르는 뼈를 모두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다리를 잃을 수 없어요.
0: 선생님, 저희는 차선책을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메디슨 의과대학 병원의 전문의를 만나보시도록 진료 의뢰서를 써드리겠습니다.
1: 어두운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내가 만약 수술 중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저희들 아빠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내가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알코올에 찌든 환경으로 돌아가게 될까?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한짝 다리로만 살아가야 할까? 가엾은 필, 저는 성경 말씀들을 외운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말씀들로 제 생각을 공격하려 하는 두려움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빌이 절 메디슨 병원에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0: 어머니와 아이들이 아래층 로비에서 당신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1: 나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0: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나 성경책 갖고 가고 싶어요.
0: 그 책은 병원 것인데요.
1: 보고 다시 돌려주면 돼요, 빌. 난 계속해서 마음 안에 주님만 떠올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떠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0: 당신이 잠언에서 외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요.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제 안의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아이들을 꼭 껴안고 키스했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터졌고 가는 내내 엉엉 울었답니다. 그 후 저는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읽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과 저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제 다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지속됐고 깨어보니 제 곁에는 빌이 있었어요.
0: 의사가 당신 다리를 살려냈어요.
2: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종양을 제거해야 해서 당신 오른쪽의 뼈를 상당 부분 제거해야 했대요. 종양이 당신 고관절의 반과 골반의 반과 좌골의 반까지 침범한 상태였대요.
2: 호흡이...
0: 걱정 마요. 당신 고관절 안에 12인치 길이의 금속핀을 삽입하고 대퇴골 한쪽에도 4개의 나사못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서 고관절을 결합시켰대요.
2: 그래도 여전히 다리를 갖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0: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의사가 그랬는데 그 종양이 아마도 5, 6년 정도 그곳에서 자라난 듯 보인대요. 아마 그 때문에 그렇게 아팠을 거라면서요.
1: 며칠 후 그들은 제 양쪽 다리 아래로 체간 석고 붕대를 장치했습니다. 저는 후속 치료와 회복을 위해 3주간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죠. 빌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집에 갈 날이 찾아왔죠. 우리가 새로 지은 집으로요. 저는 석고 붕대를 한 채로 9개월간 지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0: 병원에서 당신 회복 속도를 보면 놀라겠어요.
1: 네, 이젠 목발을 쓰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요.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트로이요. 그 아이는 겨우 4살이라 자기 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 애가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어있는 걸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0: 달린, 나 당신 아이들을 내 친자녀로 입적하고 싶어요.
2: 빌, 진심이에요?
0: 당신도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2: 고마워요. 아이들 친아빠는 절대 거절할 리가 없어요. 아이들 양육부를 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요.
1: 빌이 아이들을 친자로 입적하기로 했을 때 큰 두 딸은 결혼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이들만 호적에 올렸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웠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빌이 집에 와서 우체국을 그만두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그 시절 동안 우리는 요양원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후 우리는 요양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엘라 베마로 이사했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0: 요양원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어요, 달린.
2: 난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기도했어요.
0: 나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2: 전에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결혼 세미나에 함께 갔던 거 기억나요?
0: 네. 나는 우리 결혼이 특별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4: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심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놀라운 기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 심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똑똑한 심장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장을 대신할 장치를 만들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의학이 심장에 관하여 더 많이 알수록 이 복잡한 근육 덩어리를 대신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더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약 주먹 크기로 그것이 수행하는 일에 비하면 참으로 놀랄 만큼 작습니다. 심장은 밸브, 튜빙 및 전기장치를 갖고 있는 펌프로서 이것이 4개의 방은 조심스럽게 고안되어서 사용된 피가 반드시 폐로 가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를 몸 안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장은 매일 약 6만 마일의 소프트 튜빙을 통하여 2천 갤론의 피를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펌프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연구자들은 심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한 장기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우리보다도 더 영리하여 우리가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감지하고 펌프질을 더 빠르게 합니다. 더 많은 피를 뿜어내야 할 필요는 증가된 운동 때문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더 많은 심장의 작동을 요구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심장은 반응합니다. 또한 이식이 됐을 때도 심장은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다른 것들처럼 심장은 한 가지 일에 한정된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심장은 여러 다른 일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 디자인된 장기입니다. 오늘날까지 의사들은 어째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는 한 심장이 박동을 멈추며 다른 심장은 멈추지 않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는 장기 이상의 것으로 이것은 우리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해서 큰 부자가 된 김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60세 된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세 가지 생활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60세 된 노인이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60세 되신 노인이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믿음에 대한 체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로 실천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 믿음에 따른 생생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생활화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체험 신앙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는 말을 했습니다. 소란하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뛰어들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왜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빌립보로 간 바울과 실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배가 항구에 다다르자 바울과 실라는 배에서 내려 빌립보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5: 리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기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7: 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듣기가 아주 싫소. 저들을 몰아냅시다.
5: 갑자기 돌이 날아왔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난폭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경비는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아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지진으로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손과 발에 묶인 사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감옥 경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경비대장이 알면 자기가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경비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칼을 꺼냈습니다.
6: 멈추시오.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5: 정말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 경비는 두려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8: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6: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5: 아주 간단했습니다. 감옥 경비는 예수님을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음식을 주고 죄수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사가 감옥 경비에게 사람을 보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 마을로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9: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5: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왕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메릴랜드 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사실 이 남자는 검사 결과로 인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서아프리카의 베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곧장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이 도착하자 왕족들이 다 나와서 맞이했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행진으로 왕자의 귀향을 요란하게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냉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참빛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믿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겸손한 자세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남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왕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고귀한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적인 왕족으로 초대해 주신 것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겸손히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텍스트 문자로 하든지 이메일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진기에 필름을 넣어 다니며 찍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필름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진기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됐죠. 셀폰 하나만으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영상도 찍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사진 필름 제조 회사 중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닥이라고 하니까 일본 이름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조지 이스트만이 세운 미국의 굴지적인 필름 제조 회사였죠. 코닥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스트만의 자기 어머니 이름의 라스트 네임, 그 K자를 앞뒤에 붙여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기업체였고 아주 훌륭한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코닥의 주식가가 주당 54센트로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그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오늘 나는 프린트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만은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왔을 때에 변화를 잘 인식하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랜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변화가 가져올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변화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주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여 물리학자였으며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중세까지 유럽의 문명과 문화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물체를 위해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이분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신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심을 품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1589년도에 피사의 사탑 위에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물체가 동시에 똑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본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했던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것으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이었던 갈릴레오를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동설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보내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갓난아기 외에는 변화를 원하는 자가 없다. 갓난아기는 항상 change diaper, 이 기저귀를 갈아달라, 널 보채기 때문에 갓난아기 외에는 change를 원하는 자가 없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변화할 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발전도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과 새 시대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이 변화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더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change for the worse, 변함으로써 더 나빠지는 케이스죠. 예를 들자면 모처럼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더 촌스럽게 머리가 나왔을 때 이것은 change for the worse 케이스죠. 남자가 못생겼다고 다른 남자와 바꾸었는데 바꾼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됐을 경우, 이 경우는 change for the worse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결코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hange for the better, 더 좋은 것을 향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함으로써도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케이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심어주는 경우,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이고, 이런 변화를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은 하나님이 변화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순응하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부하게 되면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의 터전으로 불렀습니다. 즉 변화의 도전이죠. 그때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삶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이 좋다고 해서 애굽 사람 행세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죠. 예루살렘이 편안하다고 해서 만약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세계 선교의 꿈은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환란의 철퇴를 맞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새 시대 변화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변화라고 하는 큰 사건 앞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변화에 순종하는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변화에 바르게 순응을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변화에 잘 순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사실은 새 언약과 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이 차이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예 언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자들,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들은 옛 것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어요. 여기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돌에 서서 새긴 율법 조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반면에 새 언약, New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할 때에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사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New in point of time. 예를 들면 새날이 왔다, new day. 새해가 왔다, new year, new month, new week, new season. 이와 같은 표현들은 전부 다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움, new in point of quality.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 케이스. 예를 들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케이스죠. 우리의 옛 성품이 바뀌어서 새 피조물이 되는 케이스, 이 경우가 바로 카이노스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카이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 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에 나오는 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분이 계시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새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언약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정죄를 위한 리걸 코드였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사랑과 은혜의 베이스를 둔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축복을 안겨주셨으면 이것을 억셉트하고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을 거부했을까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maybe 그들 마음속에 완악한 심령이 있어서 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으면 그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리젝트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현실이 좋고 세상 삶이 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거부한 케이스 없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제자리의 걸음을 하고 있는 케이스. 하나님은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타성해져서 옛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부에는 교회 주보에 건축에 대한 계획이 주보에 실렸어요. 아마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번, 우리는 새 예배당을 건축한다. 2번, 현재 예배당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는다. 3번, 현재 예배당의 재료를 새 예배당을 짓는 건축 재료로 사용한다. 4번,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현재 것은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새 것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조크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서 새 비단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변화를 잘 수용해서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회주의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 변화를 축복의 변화로 만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변화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축복된 변화를 이뤄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변화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지, 마음의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새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타출을 받아야 돼요. 이 옛날 언약인 율법은 사실 돌판에 새겨준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타치를 통해 시작된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새 언약과 예언약

율법은 생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줌으로써 마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로 이 kill the strength, 능력을 죽여버렸다. 율법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지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런 면에서 율법의 전체적인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 아니라 죽이는 기능이에요. 그 반면에 새 언약, 영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 Life Giving Ministry.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 깨어진 관계였죠.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재판관과 크리미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규제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강압한다고 마음이 변하던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심령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심령의 근본이 바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능력을 제공해 준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정리하자면 옛 언약은 죽이는 것,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지 하나님의 주신 변화를 축복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새 언약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도 살게 되고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심령이 율법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정죄하고 찌르고 죽이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살리는 영이 계시는지, 죽이고 싶어하는 영이 있는지. 우리 마음 속에 살리는 영이 있어야지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5월 1일 CDC라고 하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죠, 거기 수석 부국장이 쓴 아티클을 제가 보았어요. 앤 슈카시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이런 내용을 그분이 적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오피셜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 2월 2일이었대요 그때 트럼프가 내린 조치가 뭐냐고 하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시킨다는 조치를 내렸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동양인들의 문제라고 치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랄만한 일은 이와 같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면서 한 달 동안 3월 초순까지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단 한 명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 프리일리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이와 같이 2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뉴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욕 전체가 숙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그 조치 뒤에는 뭔가 인종적인 바이아스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들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저급하고 미개한 자들이고 우리가 우수하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SNS에 뜬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피닉스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을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스크 공장을 시찰하면서 본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때에 마스크 공장에 가서 공장의 그 주인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동안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 이 1973년도에 나온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이 나왔어요. 이 폴 맥카트니가 만들어서 불렀던 유명한 노래죠. 제목이 Live and Die. 번역하자면은 나만 살고 다 죽게 내버려 두자.

0: 나만 살자, 나만 살자. 그 노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Live and let die, live and let die.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나만 살자. 누가 그 노래를 틀었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트럼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을 잘 비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만 살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변화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의 영이 가득 차서 살리는 영이 가득 찰 때에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복도 나눠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들 때에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 이 변화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자,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이냐, 변화를 통해 남길 사역이 분명할 때에 변화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새 언약에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게 되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씀에 하면은 옛 언약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옛 언약 십계명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 판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컸는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미처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옛 언약은 가치가 없고 시시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 언약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은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구절이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ministry, 사역이란 뜻입니다. 정죄의 사역, 이게 바로 옛 언약이 행하는 사역입니다. 이것도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 하는 사역은 의의 직분,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를 가져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의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의의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 속했던 의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칭의라고 불렀어요. Justification,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실,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의의를 가져오게 되고 의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박한 이민의 현실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고아처럼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의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의의 미니스트리를 전해줄 때에 이 땅이 밝아지게 되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그레이스랜드 교회 홍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죠. 이 그레이스랜드 교회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농인교회, 우리 데프 미니스트리, 농아하고 농인은 다른 거 아시죠?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농아라고 하면 데프 앤 뮤트, 청각과 이 말씀하는 것이 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아라고 하고 농인이라고 하면 deaf, 청각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빌립 교구에서 열심히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제가 들으니까 LA 지역의 농아가 농인이 2만 5천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숫자는 80명 내지 90명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농아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 바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밖에 없대, 3개밖에. 왜 그럼 자꾸 문을 닫느냐? 그 이유는 후임자를 구할 수 없어 그렇대요. 참 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다른 교회에 가려고는 그렇게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 그날 밤 홍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선거 시대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글을 읽다가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 농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본인으로 하여금 사역에 뛰어들게 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농인 형제들, 그 자매들도 마음껏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 소외된 사람들, 어떤 장애라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세상,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아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게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응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지라도 이 사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복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마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사명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대가 지불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건 나의 기득권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참된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옛 영광의 옛 언약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없어질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없어질 영광. 7절에 보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런 표현이 나오죠. 11절에서도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ading away 혹은 brought to an end.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결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길이 있을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길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 permanent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옛 언약이 영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옛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표로 주신 것이 아니고 고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여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다 되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실제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종교적 수단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게 되면 충분하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축복인 새 언약을 리젝트하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차선은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The second best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the worst enemy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최선의 축복을 정말 맛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던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일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가치를 부어주시고 참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은 언제나 최상이에요. Second best가 아니라 언제나 the best.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때에 참된 차원의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할 수가 있죠. 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환경이 나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우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이긴 합니다만은 1665년부터 66년 그 사이에 영국 런던에 큰 역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런던 인구의 25%가 사망할 정도의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66년 가을에 런던 시내 대화재가 나서 런던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왕 찰스 2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울즈소프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와서 2년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두면 지나갈 그런 시간인데 이 청년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동안 못다 했던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발견한 것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우리 수학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미적분을 발견하고 또 한 가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4세밖에 안 된 이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아이잭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결과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큰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강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새 변화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우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성숙과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점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이 불게 되면 대다수의 새들은 자기 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폭풍이 찾아왔는데 우리 둥지 속으로 몸을 숨길 수도 있고 반대로 독수리처럼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사건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고 하나님은 좀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뚝이 쌓여 있습니다. 그 뚝을 방축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 방축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결국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 뚝이 허물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난은 언제나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함에서 시작되는데요.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지니라 라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 감정 싸움인 시비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양보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미덕으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투는 대화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폐라뇨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공감하는 거 누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당연히 싸움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자, 이 싸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폐라뇨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있죠? 여기 불이 붙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머, 우리가 점점 화가 많이 나는구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폐라뇨를 거기다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속 기름을 갖다 붓는 거죠. 계속 기름을 들이붓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그냥 갈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 폐라뇨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핏두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나중에는 완전히 폭발을 하면 이걸 완전히 하나의 다이너마이터야. 두 사람이 하나의 그 폭탄을 안고 있다가 이거를 폭탄을 터뜨려버리면 이게 누구한테 다 가요? 바로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갈등의 선한 선 건설적인 기능이 아니라 너무나 파괴적인 기능, 만신차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넉다운을 시키는, 이게 바로 배려한효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파워풀한 그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은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계속 읽죠.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칼을 사용해서, 총을 사용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치혀 배려한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통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무서운 사자도 길들이고 비둘기, 옛날에 길들여서 다 통신용으로 썼잖아요. 예, 그리고 바다에 있는 돌고래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작은 새치혀를 내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새치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너무나 큰 배, 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아주 작은 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새치혀도 우리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새치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죽이던가요? 사람은 어떻게 죽여요? 뭘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죽여요. 마음을 죽인다고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뭘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짚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한번 손을 갖다 대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딨어요? 마음이 어딨어요? 물으면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용인정신병원에서 한 3년 가까이 치료사로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 해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어딨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딨어요? 발 어딨어요? 네. 마음이 어딨어요? 당연히 못 찾죠. 마음이 다 죽었으니까. 마음을 죽이는 거. 그럼 마음이 여기 있다고 다 여러분 짚으셨어요. 그죠? 마음이 어딨어요? 물었더니 다 여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되게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돌에 스님들이 신발을 이렇게 다 벗어놓으세요. 보다시피 신발이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 신발 찾아서 신고 나올까요? 나름 다 방법들이 있으세요. 신발에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는 거죠. 어떤 스님은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봐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네, 네이크로바고 이건 명품 필라 거기다가 다른 스님들 신발하고 다르게 밑바닥에다가 깔창까지 깔아놨어요. 아무리 우리가 스님 다시 말해서 속세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구별되고 싶어하는 거, 뭔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어하는 거, 조금 더 나은 걸 소유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걸 욕구라고 이야기하죠. 자, 폐려하녀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됐을 때에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아시겠어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왜 지금 화장실 가려고 그러세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안 돼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쉬는 시간 있잖아요.
3: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2: 강의에 방해되거든요.
3: 화장실
2: 아무도 지금 안 가는데 왜 본인만 이 중간에 나서 지금 화장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화장실
2: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자꾸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역할극이거든요. 너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착각하실라. 응? 진짜 같다고요? 연기를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욕구를 충족시켰어요? 아니면 좌절시켰어요? 욕구는 충족되든지 욕구는 좌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욕망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욕망은 노우라고 해야 되는 거지만 욕구는 예스라고 해서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엄마 아빠가 계속 두들겨 부수고 싸우면 아이는 안전의 욕구에 좌절이 생겨서 상담하다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계속 불안하고 불안해서 공황장애에 걸려있죠. 그 시작이 어딘가 한번 보시라고요. 안전의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당연히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욕구 충족이라고 얘기하고 욕구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만족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방금 이분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 욕구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제가 안 돼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욕구를 좌절시켰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자, 언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안 돼. 계속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 욕구를 딱 좌절시켰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어요?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 막 이러셨잖아요. 몇몇 분들이 어머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저 강사 인격 진짜 더럽다 우리가 이 강의원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막 이러셨죠 금방 화가 나죠 긍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다 마음에 저장이 돼요 다 이것이 들어가는 곳이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감정들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참 관계가 좋구나. 두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가깝다는 그런 느낌들. 그죠? 예. 네. 그 가슴 설레는 감정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이런 감정들이죠.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왠지 얘는 내 마음을 다 받아들여 줄 것 같고. 그리고 얘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죠? 자,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이 차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러나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만날 때마다 속상하고, 만날 때마다 좌절이 되고, 만날 때마다 슬프고, 만날 때마다 미워 죽겠고, 만날 때마다 그냥 막 불편해 죽겠고, 만날 때마다 뭐 남처럼 여겨지고, 만날 때마다 뭐 얘가 내 애인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부정적인 정서들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페리아뉴는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을 아주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히도록 만드는 굉장히 빠른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페리아뉴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얘기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여기서 1등급의 대화만 계속한다. 1등급의 대화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1등급의 대화. 2등급은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사실 중심의 대화. 3등급은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겠죠. 뭔가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 3등급의 대화.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얘기는,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라는 얘기는 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의 감정을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얘기들을 아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때 우리가 영혼의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이 이런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영혼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나 페리아뉴를 계속 사용하시면 그 끝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트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자를 아무리 많이 사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페리아뉴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될 거예요. 결국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페리아뉴 계속 사용해서 또 관계 망쳐놓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주 짧은 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분노가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두 아이들의 대화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바꿨다. 네. 네, 또요? 어쩜 그렇게 할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간격도 좁혀지지가 않죠? 벌써 뭔가 몸이 좀 더 나가고 뭐가 조금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두 사람의 그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있죠. 이 감정을 어린아이들이 이만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다는 증거는 나의 페리아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세치혈을 컨트롤하라, 조절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이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조절이 되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에너지라는 것은 쓰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서로 주고받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잖아요. 와,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얘 지금 점점 나를 열받게 하네. 이런 것들이 딱 감지되는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누구나 다 분노 유발 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관계에서 제가 화를 못 참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제가 그냥 뚜껑이 확 열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좋게 얘기가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

악몽끼리 동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몽끼리 만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 지금 폭탄이 매설이 돼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뭘 건드리면 폭발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트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건드린 상태에서 상대방은 화를 펄쩍펄쩍 내고 있고, 적어도 우리는 만남의 관계에서 아 이거는 나의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건드렸다 그러면 완전히 폭발해. 사람들은 같은 얘기 반복하면 폭발해요. 또 모르면. 근데 자기 그 어릴 때 상처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같은 말을 굉장히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할 때도 모아놓고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그 주제는 언제나 똑같으세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근데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세요. 그리고 끝났나 싶으면 또 끝으로 이러놓고 또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끝났다 싶으면 또 마지막으로 이러고 또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게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생각이 나서 확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꽥 질러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육체만 보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의 반려자로 가도 되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이 너무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슬슬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분명한 거는 사건을 다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풀려고 계속 언어를 사용해요. 모든 언어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 몸이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는 말로 계속해서 따지면서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말로 따지기 시작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다루지 말고, 이거 잘못 썼어요. 사건을 다루지 말고 사람을 다루지 말고 사건을 다루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노 유발 인자를 건드렸어요. 그죠? 건드렸으면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사건만 다루면 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는 분노 조절 장애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기 시작하면 분노는 점점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빠른 방식은 사실은 사건조차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분노 자체를 다루셔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이 화가 올라가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각자가 먼저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바로 선언해야 되죠. 그리고 공간을 바로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의도가 없는 그런 말들을 무차별로 던져서 폐레안유를 마구 가동하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서로에게 주지 않나요?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상담을 25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 분노의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해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잖아요. 정말요. 이게 나가는 순간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근데 잠깐이라도 내가 이 분노라는 에너지를 쓰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증폭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파괴시키는 속도는 너무 빠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아주 빠른 속도로 분리하셔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가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건 약속을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보시면서 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내가 우리를 사건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잠깐 대화를 스탑하자. 이거를 너무 긴 말로 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으세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같으면 굉장히 많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은 두 사람이 금방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는 남편하고 저는 저희도 정말 둘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연습하면서 지금은 다 가능해요. 제 남편이 그만하자 그래요. 하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하자 그래요. 스탑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제가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절대로 더 안 나가요.

0: 그리고 다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두 사람이 지금 글쎄 나는 이런 관계에서 나 요런 스탑 사인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거야. 한 가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1분 만에 빨리 하나 만들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강의는 이론 강의 아니라고. 담아가서 어떡하시겠어요. 머리에서 담아가서 어떡하시. 시험 안 쳐요. 시험 안 친다니까요. 빨리.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점점 더 많이 화가 올라갔을 때에 스탑할 수 있는 스탑 사인을 하나 정해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케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버리면 또 자매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 말하기 싫어하구나. 문제를 피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잠깐 우리 분노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인이란 얘기죠. 우리 결혼한 두 부부는 어떻게 사인 정하셔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나 결혼한 커플이 한 커플밖에 안 계셔서.
1: 결혼 선배님들.
0: 네.
1: 네, 이렇게.
0: 네. 아, 요런. 이게 이렇게 사랑스럽게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거기요? 여기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자,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분노 조절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본 상태에서 끊임없이 같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분노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빠른 거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일을 하다가 막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막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막 해놓고 이러면 아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기본적인 이런 거로 왜 실수했을까. 근데 걔를 좀 좀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계속 숨을 쉬어요. 계속 심호흡을 하면 어느 순간에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분노라는 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나가면 땀이 흐를 정도로 막 냈다 뛰어요. 땀과 함께 그것이 바깥으로 해소가 돼요. 소리 지르는 거 정말 많이 도움 돼요. 야, 이 미친다! 저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제 차 안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면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죠. 근데 그렇게 소리 딱 지르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 분노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가잖아요. 이건 너무 파괴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체물을 사용해서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막 정말 많이 화가 나면 신문지를 그냥 마구 찢든지 아니면 악기 같은 걸 갖고 와서 엄청나게 막 세게 이렇게 분노가 날 때 하는 행동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신체를 계속해서 움직여요. 너무 정말 많이 화가 나면 좀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움직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분노라는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아부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만신 차이가 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라는 거는 내 새치어가 미친 듯이 날뛰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이 사람에게 상처로 가지 않도록 이거를 나만의 공간에서 나 스스로 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하셨는데 이 언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남자하고 살고 여자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설계도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와 너무나 많은 편견들을 아주 내 멋대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굉장히 정보 중심의 대화를 하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관계 중심의 대화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커플 같으면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여보, 오늘 기분 어때? 내가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뭐야? 응? 예준이가 당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괜찮아? 하, 걔가 요새 왜 그런지 몰라. 당신 속을 팍팍 긁어놓고 말이야. 이런 일은, 이런 날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응? 내가 아침에 카드 두고 왔으니까 카드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긁어. 마음대로 긁어. 밥 하지 말고 그냥 자.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남자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또 여성들하고 남성하고 살아가지만 이 창조 설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얘기죠. 원래가 이제 그 아주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남자친구는 무지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급하게 문자가 왔으니까 이 뭔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뭐 저녁에 약속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오빠 있잖아 내가 지금 창문을 열었더니 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막 설레이면서 오빠하고 처음 만났던 그때가 너무나 생각이 나고 따끈한 커피 한 잔이 너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음악이 이상한 게 나오는데 아 그때 오빠하고 만났던 그 장소가 막 생각이 나고 막 주저리야 이러고 있으면 남자친구는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고 딱 꺼버리죠. 근데 그 남자친구 답이 오기는 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는 아 그래 나도 그때가 생각이 나 뭐 이런 답을 기대하면서 문자를 딱 보냈더니 응 하고 이렇게 딱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응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응? 아니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얘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게 뭐예요? 나는 관심이 없나 봐. 이게 뭐예요? 아주 멋대로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너무 바깥이 밝은 거예요. 햇빛살이 싹 들어오니까 오빠 지금 아침에 눈 떴더니 갑자기 오빠 생각이 나는데 햇살이 막 들어오잖아. 그리고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에 오빠는 내 마음이 햇살에 이러고 또 잘 또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형 하나만 보낸 거예요. 이 형 하나만. 자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남자라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지만 여성들은 굉장히 간접화법을 쓰죠.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며 세상의 과학과 이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능력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 가운데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